0: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The silver lining today is
2: 오늘 희망적인 점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록 게터 네덜란드 총리입니다.
0: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나비 필라이 수상이 노벨상의 위상을 훼손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가 이르면 이달부터 경유를 추가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현지 시간 9일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 이후 러시아는 경유 수출 제한 조치를 즉시 풀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박 부총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10월 중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 톤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정유 시설들이 정비를 마치고 가동을 재개하면서 11월과 12월에는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깨끗한 석탄을 외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4: 하지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 신종사기라고 주장하며 화석연료 효용성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화석연료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이 전쟁이 과연 화석연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가격과 불확실성이 다른 나라들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폭등은 시장에 걸프전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줬고 화석연료 수입국들은 이번 전쟁으로 3,3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9월 기준으로 33개국이 중동 분쟁에 대응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2: 사람들과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 가격에 반응합니다. 현재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처럼 유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5: 하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0.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과 함께 떠오른 에너지 판도 변화가 기후위기 극복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에 이상신호가 돌출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겨눴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란 겁니다.
7: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2: 박순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이런 모습이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6: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 뜻대로 하려다 잘 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막말의 고성까지 여야 충돌이 이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9: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첫 레드카드는 국감 첫날 여야가 대법관 재청 문제를 두고 격돌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2: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2: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의원
2: 서영규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9: 볼성 사나운 충돌 뒤엔 상대가 먼저 인간인 적이 없다며 조롱했단 반발과 인간성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국회의원직은 과분하단 노골적 비난이 오갔습니다.
12: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2: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 이 자리에 같이
2: 한상.
12: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2: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9: 북한 충돌 끝에 이뤄지는 이런 제재는 이번 국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 해 전인 지난해 10월 과방위 국감에선 이른바 욕설 논란으로 퇴장이.
13: 박정은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2: 최민희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9: 이보다 한 달 전 법사위에선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떼라며 야당 의원 3명을 동시에 퇴장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3: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조배숙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퇴장을 명했으니까.
9: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끝에 발언 금지나 퇴장을 가능케 하는 국회법을 이용한 건데 유독 22대 국회에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해라, 위원장의 독재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할 만한 조치였단 입씨름도 매번 이어집니다.
14: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입니다.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5: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악이 가득한 고성만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0: 일각에선 발언권 정지나 퇴장이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찰은 앞서 퇴장 사건 관련 고발에 위원장 권한이라며 사건을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1: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지 국회법을 남용한 다수당의 횡포인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여야 모두 지켜야 할 선을 이미 넘은 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광주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먼저 오늘 사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문영동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YTN이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승용차는 오른쪽 유리창 등이 완전히 깨졌고 오토바이 역시 우겨져 방치돼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현재는 맥박과 호흡을 되찾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네, 그리고 하루 전에도 사망 교통사고가 있었다고요?
3: 네, 어젯밤 9시쯤 그늘막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부부를 향해 택시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내도 머리를 다쳤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잠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서 3.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1차로에 멈춰있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건데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 8분 전쯤 고장 신고를 한 뒤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돌 사고 여파로 3개 차로 가운데 두 곳이 통제돼 2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2: 최근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커는 우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경로를 변경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경우 주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요. 실제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 상당수가 깜깜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미국 소재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한국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가 홍콩에 있는 서버를 거점으로 공격 전반을 지휘하면서 우회 IP, 즉 인터넷 주소 9개를 추가로 활용해 접속 경로를 바꿔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데 실제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해외발 사이버 공격 사고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해외발 사이버 공격 추정 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공격 주체가 확인된 건 단 두 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한 건은 랜섬웨어 그룹이 직접 대가를 요구하며 특정된 경우였습니다.
5: 해커들이 주 어느 사이트를 공격할 때는 여러 경유지를 거쳐요.
6: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5: 여러 경유지라는 게 주로 여러 국가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공조 수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니까 서너 군데만 거쳐도 벌써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7: 공격자가 경유했던 모든 서버가 존재하는 정보 국가의 사이버 추적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보안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탐지된 공격 건수는 4,299만 건으로 하루 평균 15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31.8% 늘었습니다.
8: 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6: 고려대 정보보고
8: 공격자의 공격 방식이나 또 공격량이 급속하게 증가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AI를 100을 한다고 하면 AI 보안에 대한 자원도 100이 돼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4: 금융권에서도 AI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IBK 기업은행이 최근 금융권을 공격한 해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방어에 성공해 정보가 유출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6일 기업은행 웹사이트를 공격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번째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심권 낮 시간대 집회와 행진이 있는데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오후 5시와 6시 사이 사랑채를 출발해서 정부 서울 청사 교차로와 광화문 교차로를 지나 경복궁 교차로를 통과해 송현공원까지 행진이 이어지는 만큼 오늘 도심권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오후 2시와 3시까지 신논현역 7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가 열리고요. 이 시간대 교대역 7번 출구 방향으로도 행진이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서초구 파고다타워에서 집회가 있은 후에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파고다타워를 출발해서 우성아파트 사거리를 지나 신논현에서 유턴해서 다시 파고다타워로 돌아오는 행진입니다. 저녁 시간대 이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가급적 우회 도로를 확인해 주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약간씩 차가 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가 이제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월릉분기점과 묵동 사이로 각방향 정체되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노란색과 주황색 꽃을 오래 피우는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입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긍정의 메시지인데요. 계신 곳에 행복이 스며들 좋은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많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대는 스티브 보거트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I'm in love with you.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매직 시작했습니다. 5917번 님이요. 10월 10일 무슨 날인가 달력을 찾아보니 임산부의 날이자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하네요. 모든 임신부들 응원하고 모두의 정신건강도 응원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넣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자 임산부의 날입니다. 10월 10일. 제가 얼마 전에 이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장에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메리골드, 이 메리골드의 꽃말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 이걸 주제로 연출된 뮤지컬 작품을 봤거든요. 그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렇게 공연 한 편 또는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 또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변 사람이 건네주는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내 주변에도 조금 더 세심

소중하게 살펴볼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게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어렵다면 저한테 대신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사연과 메시지 넣어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앱 채팅창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지금의 모습, 풍경 나눠주고 계신데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건모의 내게도 사랑해, 김범수의 잊혀진 계절.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와 주최 측인 노벨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 작성자는 노벨위원회는 유엔의 나비 필라이에게 노벨 평화상을 줌으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켰고 한때 위대했던 노벨 평화상의 위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필라이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이라고 비난하면서 그가 테러리스트들을 찬양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별도의 설명 없이 공유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이 잦은 금융사 20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산장애 발생이 많았던 20개 금융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모두 4,380억 원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3,050억 3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69.6%에 그쳤습니다. 집행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53.8%로 가장 낮았고 KB국민은행과 한화생명보험이 58.1%, 수협이 60.7%로 60% 안팎 수준이었습니다. 20개 금융사 중 7곳은 올해 들어 정보보호 예산을 작년보다 축소했는데 우리은행은 21.7%, 한국시티은행은 18%, 신한은행은 10.4% 줄였습니다. 쿠팡의 서비스 접속 장애와 관련해 중소상인단체와 택배노조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쿠팡은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을 공동 주문, 결제, 배송망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지역 기반의 즉시 배송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8616님.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힐링이 되네요. 아까 코스모스 얘기를 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보고 싶은데 출근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고양시에서 코스모스 축제하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양시에서도 코스모스 축제가 있군요. 저기 과천 대공원에도 코스모스, 핑크뮬리 이런 거 되게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가까운 곳 주변 어디서라도 이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더 서두르면서 주저없이 이 가을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운동 중입니다. 산은 힘들고 둘레길 걷고 있습니다. 8262번님 하시면서 에바 캐시디의 Fields of Gold 신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1081번님, 버스 기사님이시라고요. 항상 드라이브한다는 생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낭만적이신데요. 쉬는 날은 특히나 도로가 한적해서 더 좋습니다 하시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어느 쪽 운행하고 계신가요? 모쪼록 안전 운행하시면서 기사님에게도 마음속에 시원한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면서 오늘 운행도 무사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노래 두 곡을 만나봅니다. 먼저 박재정의 계절의 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에바 캐시디의 Fields of Gold 8262번님 신청곡까지 만나봅니다.

9시 뉴스의 뮤직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박재정의 계절의 끝, 에바 캐시디, Fields of Gold. 노래 만나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술주 반등과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83%가 상승한 51,654.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59%가 오른 7,811.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4%가 상승한 27,366.17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인공지능 AI 산업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던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 대비 소폭 내려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4원이 내린 1,857.6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1원 내린 1,843.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 영향으로 소폭 올랐지만 국제유가 변동은 2, 3주 간격을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B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50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고 10분 전쯤 주차된 이륜차를 치고 도주하던 상태였고, 사고를 당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696번님도 음악 잘 듣고 계신가 봐요. 문자 나눠주셨는데요. 연휴 이틀째 날입니다. 한글날 연휴 이틀째이자 주말인데 벌써 10월 10일입니다. 뭔가 이 연휴를 끝으로 더 이상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 남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정말 활력과 에너지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충분한 휴식, 오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악과 뉴스 들으시면서 그런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뮤직 10시 때도 제가 함께 하니까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9시 뉴스 뮤직 마무리합니다.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1: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의 하늘은 오늘도 맑게 이어지는데요. 중부지방 모레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또 내리는 곳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요. 월요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후에는 좀 추워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위로 편안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차간격을 좁히는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로 오는 길 북구미 부근의 졸음쉼터 부근에 화재 사고가 지금 접수됐습니다. 북구미 지났을 때는 잘 살피셔야겠고요. 후로는 쭉 원활하다가 경기권 진입해서 기흥에서 수원 사이,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사이로 속도 줄이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충청권을 중심으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북천안에서 천안,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총 14km 안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양방향 크게 밀리지 않는데요. 목포 쪽으로 한평 천지휴게소 부근에 고장차 안에 서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안현 분기점 수암터널 부근 판교 쪽으로 각각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 와이드입니다.
5: 네, 첫 소식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6: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 연합은 제재 발효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불량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겁니다.
7: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8: 법원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장입니다.
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오늘 희망적인 점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과 다른 당사자들과의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
7: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나비 필라이 수상이 노벨상의 위상을 훼손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죠.

0: 이번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판을 짓고 대규모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곧바로 대러 제재까지 일부 해제했습니다.
1: 물가 안정 승부수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 스스로 대러 압박 전선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영희 기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합의한 공급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보한 러시아산 경유 물량은 총 480만 톤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면서 직접 공급 일정을 밝혔습니다. 우선 즉시 30만 톤 이상의 경유를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긴급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인 11월 중순까지 50만 톤을 들여오고 그 직후에 100만 톤을 추가로 순차 인도받는 일정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정유시설 가동 상황에 맞춰서 단기간 내에 300만 톤을 추가로 더 들여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러시아 정부 역시 발 빠르게 화답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기존 자국 경유 수출 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0: 그런데 대러 제재가 그대로 있다면은 이렇게 러시아산 경유를 들여오기는 어려울 텐데요. 미국 정부가 실제로 제재를 풀어준 건가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에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내년 4월 7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운송, 미국 내 하역과 수입 거래 일체를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이나 국부 펀드 등 핵심 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은 유지해서 최소한의 방어선은 남겨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원칙을 깨고 제재를 푼 결정적 배경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로 미국 내 경유 가격이 갤런당 6.2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경유는 물류와 농업의 필수 연료입니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과 트럭 운전사들의 표심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제재 완화라는 파격 카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돈줄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외적인 반발과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안팎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석유 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끝나야 할 전쟁에 자금을 투자하는 꼴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한달전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옥죄는 강력한 제재 법안에 직접 서명해 놓고서 곧바로 손을 벌리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반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외교 안보적 대원칙을 양보한 셈입니다. 단기적인 유가 진화에는 성공하더라도 동맹국들의 불신과 국제사회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영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외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 우크라이나 대사에 대한 소환을 밝혔죠. 이 박기창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오전에 귀국한다고 외교부가 밝혀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북포로 송환 갈등을 두고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외교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교부 측에서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오전에 귀국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제 뜻대로 하려다 잘안 되니 대의 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며 올린 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운동이 권력이 되는 순간 자기 정치와 이익이 흘러들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되는 전도가 발생한다는 대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급진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본질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내부 공격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 분리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수 업무를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단호한 메시지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네,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가석방 요구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가석방 논란,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4: 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그러자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 자, 그런데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4: 네, 원칙적으로는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건데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 절차를 밟고 있고 이와 이외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 재판들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0: 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풀려나는 다른 경우의 수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4: 네, 이전 부지사 측 형 집행정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불허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형 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관련해 이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의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도 석방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큽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측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에도 제도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입니다.
1: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산행하는 등산객이 부쩍 늘었는데요. 산불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이 이어진 것도 산불에 영향을 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어제 하루에만 산불 5건이 발생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산불 신고만 60건이 넘었고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 5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북 예천군 감천면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곧장 헬기 4대를 투입해서 진화작업을 벌였고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0: 비슷한 시간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서도 산불이 났는데요. 헬기 3대와 인력 70여 명이 동원돼 1시간 20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오후 4시쯤에는 충남 서천과 울산 북구에 잇따라 산불이 일어나 각각 50분,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대부분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았고 피해 면적도 크지 않았는데요. 꺼진 산불이 되살아난 곳도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서 일어난 산불은 밤샘 진화 작업으로 5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불길이 되살아났고 결국 추가로 진화 헬기와 인력을 투입한 끝에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건 날씨 영향이 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낙엽이 쌓이고 특히 비가 내리지 않은 탓에 바짝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선선한 날씨에 등산객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산림청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최근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산불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산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뱃불이라든지 지사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실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 산불 조심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은 아닌데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만큼 산행할 때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2: 어제 새벽에 발생한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에 대해 쿠팡 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엔 선을 긋고 피해 고객 등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어제 새벽 한꺼번에 복통이 된 쿠팡과 쿠팡 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의 접속 장애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보안 우려가 제기됐는데 쿠팡 측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일축한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겐 정리빌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천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쿠팡 이츠 역시 별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이용자에겐 3천 원 쿠폰을, 주문하려다 접속 오류로 결제하지 못한 고객에겐 1천 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 점주와 배달 라이더에겐 주문 접수 이후 취소된 건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 노조는 배송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배달 차질을 빚은 쿠팡 퀵플렉스 택배 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0: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YTN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이제 서서히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10시 초반대부터 차량들이 모아지면서 용인권내로 밀리는데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답답합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논산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그리고 정안나들목 인풍교에서 차령터널까지 차간격이 10시 초반부터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 호정 2교에서 차령터널까지 약 7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안현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판교 방향으로 밀리는데요. 시흥 요금소에서 판교 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두 이제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고 가는데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계양에서 송내, 송내에서 서운분기점까지 각 방향 송내를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조금 더 일산 쪽 들어가는 길은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나 노랫말을 가만히 들으면 이거 내 마음이랑 똑같네 하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저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마음속의 부담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연휴 이틀째 날입니다. 한 주간 느꼈던 부담 내려놓고 평온한 주말과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첫 곡으론 덤덤하고 또 담담한 목소리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는 수잔 베가의 목소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루카,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수잔 베가의 담담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루카,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0시 때 이 시간 아날로그 감성의 명곡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이 기분 좋은 가을날, 이 아침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로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 들을 때마다 단숨에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노래입니다.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만나보고요. 이어서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옵니다.

리차드 샌더슨 리얼리티,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외교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해의 뜻으로 소환하는 건 지난 2008년 주 일본 대사 소환 이후 18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뒤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속에 은행 정기예금금리가 연 3%대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7일부터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를 연 3.5%에서 3.6%로 0.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로 0.2%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지난달 30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5%로 0.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고 보니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문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현행범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오전 10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앞선 시간대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10월 10일이 또 다른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몰랐는데요. 오늘이 이봉창 의사 사형 집행일이라고 합니다. 서거일이신 거죠. 1932년 오늘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의 사형이 집행돼 순국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1932년 9월 30일에 사형이 선고됐고 10월 10일에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형이 집행된 건데요. 당시에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그렇게 용기 있게 내던진 걸음 한 걸음이 윤봉길 의사 의거로 이어지면서 독립에 대한 불꽃을 피우게 된 거죠.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는 아침인데요. 우리가 지금 막 누리고 느끼고 있는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간이 수많은 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들까지 기억하면서 오늘을 보내도 좋겠다 싶습니다. 한글날 연휴 이틀째 날이자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뉴스와 음악 함께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해 이틀 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80 비행체의 발사부터 탄착하는 장면까지의 사진 50장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청와대가 제공한 이 사진을 보면 충남 태안 인근 바다에서 불꽃이 번쩍인 뒤 하얀 연기 기둥을 내뿜으며 활공체가 솟구쳐 오르고 이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활공체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만이 알려졌는데 시연에 성공하는 과정 전반이 공개된 셈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인 비행 속도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

산으로 꼽힙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규모 경유 거래 합의를 두고 전쟁 장기화를 돕는 투자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 완화가 평화가 아닌 러시아의 테러 행위만 부추길 것이라며 최근 74세가 된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불과 며칠 전 미국 측과 종전 조건을 논의할 당시 해당 거래에 대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노골적인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지난주 대비 소폭 내려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4원 내린 1,857.6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와 비교해 0.1원 내린 1,843.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 영향으로 소폭 올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에는 2, 3주 뒤에 간격을 두고 국제유가 변동치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을 모르고 지나갈 뻔했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8616님.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밖에 계신 이은지 PD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전해서 함께 이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보다 다양한 이야기는 11시 뉴스의 뮤직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주시 뉴튼의 Angel of the Morning,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노래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가 준비되어 있군요. 벤슨 분의 노래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주시 뉴튼의 Angel of the Morning 두 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2: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제주에는 간간이 비가 내리지만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아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점차 차가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점차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좀 있는데요. 먼저 내부순환로는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주의하셔야겠고요. 주변부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아직은 여의도권 일부 구간에서만 더디게 통과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이제 외곽 방향으로만 밀립니다. 도심 방향의 정체는 다소 풀렸고요. 하월곡에서 얼릉분기점 신내 나대문까지 속도 줄이면서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더디고요. 외곽으로는 남사 진이에서 남사,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도휴게소 쪽으로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경기 광주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 실제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니라는 정황이 나와 경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먼저 사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문영동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YTN이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승용차는 오른쪽 유리창 등이 완전히 깨졌고 오토바이 역시 우겨져 방치돼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현재는 맥박을 되찾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그런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네요. 운전자가 실제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니었다고요?
3: 네, 경찰이 사고 직후 시스템에 등록된 실소유주에게 연락해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관계를 물었는데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소유주는 지난 5일 집 앞 상가에 오토바이를 주차했는데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뒤늦게 오토바이가 사라진 걸 알아챈 소유주는 경찰에 도난 신고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절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 네, 그리고 하루 전에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3: 네, 어젯밤 9시쯤 그늘막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부부를 향해 택시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내도 머리를 다쳤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잠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서 3.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1차로에 멈춰있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은 건데요. 승용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 8분 전쯤 고장 신고를 한 뒤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도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네,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늘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0: 2년에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암묵적인 의사합치는 증거가 없고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적인 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등
2: 구획은 재산상 이익으로 형사
1: 환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0: 이제 시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사건에 쏠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원자에게 명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명태군 게이트로 묶이지만 구조와 쟁점은 다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가인 김한정 씨를 통해 실제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대납 행위도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같이 인정될지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새롭게 증거로 제출된 후원자 김 씨와 명 씨의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근거로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고의 판단에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오 시장 항소심 관련 법리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선고 결과는 오는 23일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제3자 뇌물 혐의 등 각종 고발 사건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5: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7: 이종배
6: 통해
7: 전 서울시
6: 반드시 김 전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5: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브로커 양모 씨가 청탁 알선 대가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로부터 6억 원을 받을 거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경찰이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경찰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강 씨의 2심 판결문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서울경찰청이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피해를 주장했다는 의혹인데 고발인 주장부터 들었습니다.
8: 본인들이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모범이 돼야 되는지.
7: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8: 상실해버리고 국민들한테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5: 경찰은 의혹만으로 수사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향후 피해자나 동석자들 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4: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의혹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네, 이제 검찰청은 없어졌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시작이 됐죠. 문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장조차도 없는 미완으로 출범했다는 점입니다.
4: 수뇌부는 조직 안정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인력과 시설 모두 부족한 상태여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9: 중수청이 미완의 상태에서 닻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입니다. 현재는 정원의 66.1%인 1,900명만 충원한 상태. 이 때문에 공소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이나 외부 경력 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실무를 맡을 5급 이하 수사관이 부족해 각 지방청은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10: 산업기술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패 관련된
7: 운홍주,
10: 그런
7: 대전,
10: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일단 진행을 할 것이고요.
11: 저희는 정원 대비 60%
7: 김형근
11: 정도가 배치되어 있어서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 업무 공간과 시스템도 미완입니다. 중수청 본청 수사관들은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에 일단 짐을 풀었지만 공사가 끝나면 사무실 추가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청의 독자적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 구축에는 3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라 업무 처리 속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12: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인프라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열정과 헌신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9: 중수청 개청 직후 몰렸던 고소, 고발 사건들에 대한 분류 작업과 공소청 기록 이관 작업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직 안착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질책보다 응원을 당부한 수뇌부들. 하지만 시범 운영 등 충분한 점검 없이 가동된 탓에 중수청을 둘러싼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네,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각 상임위 위원들의 송곳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감장 곳곳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장면, 또 거친 고성이 잇따랐습니다. 정치부 국회팀의 권준수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십니까.
3: 네, 이번 국정감사 쭉 보면은 재밌는 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국감 소식을 키워드로 준비하셨다고요?
13: 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웃지 못할 이색적인 장면이나 치열한 신경전이 연출됐습니다. 국감장에서 나온 화제 장면과 발언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화 촬영장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 나온 소품 이야기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에 모형 권총을 직접 꺼내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3: 권총을요?
13: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모형 권총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3: 그렇죠.
13: 네, 뭐 장병들의 실전 훈련 장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이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4: 이걸 그대로 놓고 이렇게 삽탄 하잖아요. 이거 모형님 다 이쪽에 쏘는 거 빈총 쏘았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당기면은 보십시오.
15: 네.
14: 봉인지가 걸려요.
15: 네.
14: 그래서 쏘면 격발이 잘 안 됩니다.
15: 예.
14: 격발이 잘 안 돼요.
15: 예.
14: 그다음에 이걸 빼가지고 이거 누르면 툭 떨어져야 되죠?
15: 잘 안 빠집니다.
14: 예. 안 빠지잖아요.
15: 네.
14: 안 빠져요.
15: 네.
14: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3: 보신 것처럼 모형 권총의 이 격발 불량을 현장에서 이제 직접 시연하면서
3: 네.
13: 이제 훈련 장비의 허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요, 첨단 기술 검증의 이유로 스마트 안경을 직접 착용하고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16: 이게 스마트 글래스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17: 아까도 뵀는데 몰랐습니다.
16: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안경을 갑자기 급하게 바꿔 쓰고 나와서 좀 티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7: 뭐
16: 예를 들면 평소에 뿔테를 잘 쓰시고 또 잘 어울리시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김성애 의원님 같은 분이 이걸 끼고 나오셨으면 아마 더 모르셨을 겁니다. 뭐 한동훈 의원님 같은 분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13: 쉽게 말하면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군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 직관적으로 보여준 장면인데요. 국방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소품이 등장해서 생생한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3: 재밌네요. 눈에 띄기도 하고 네. 국방위원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입니까?
13: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딱 한 건도 중요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질의 내용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각장애인 투표 과정에서 점자 공보물에 파본과 누락이 발생한 사안을 지적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또 시각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3: 그렇죠.
13: 어쨌든 네. 이제 현장에서 좀 생생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 점자 공보물에는 내용 누락도 있어요. 오타도 있고요. 다수 발견됐습니다. 아마 모르셨겠죠? 발송 누락도 있었는데 공교롭게 저였어요. 서울시장 후보자 그거에 파본도 있었어요. 아예 한 장이 없더라고요. 야, 굉장했습니다. 그 민원이 딱 한 건이었는데 그게 공교롭게 저다라고 답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13: 네, 선관위에 접수된 단 한 건의 이 점자 공보물 파범 민원이 공교롭게도 시각장애 당사자인 김 의원 본인에게 배송됐던 건데요. 본인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선관위의 허술한 검수 체계와 또 이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3: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국정 그 감시의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까지는 좋은 모습들이.

0: 많이 보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눈살이 좀 찌푸리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1: 네, 또 충돌한 법사위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시간 배분을 위원별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위원장 발언이 유독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서 너무 길었다 이런 점을 빗대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2: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그래놓고 어떻게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의원 발언권 정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1: 네, 옆에 앉아있던 박형수 의원이 웃음을 참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원장의 발언이 많지 않으냐며 이제 곽규택 의원이 비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신공격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현안 공방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공격한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3: 진행을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 곽규택 의원과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0: 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언사의 수준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번째 키워드 역시 법사위 소식인데 여야의 대립 한 22대 국회 들어서는 정말 법사위가 논쟁적이긴 한 것 같아요.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이 국회를 하면은 아마 이렇게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흔히 떠오르실 겁니다. 이번 키워드는 그래서 터져버린 감정으로 뽑아봤거든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4: 박형수 판사님 질의할 때 보니까 아주 차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4: 검찰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아주 검찰 가족 났어요. 검찰개혁 그래서 한 겁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 카르텔 유지하려고 검찰을 통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폐지된 겁니다. 그리고 시건방지라는 김태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입을 좀 닫고 계십시오.
1: 네. 들으신 것처럼 검찰개혁과 사법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누적된 감정과 갈등이 국감장에서 폭발한 대표적인 장면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거친 언사가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6: 솔직히 내가 법만 아니면은 당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5: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1: 서영교 위원장이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애를 먹은 모습이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얘기한 것으로 해석됐거든요. 관련해서 김태규 의원도 어쨌든 뭐 법만 아니면 당신 굉장히 뭐 위험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이 발언을 듣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1: 네, 영화 타짜에서 유명 대사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0: 워낙 유명하죠. 광고에도 뭐 활용되기도 했었고요.
1: 그러니까 묶고 더블로가 이제 말 그대로 레버리지 상품 관련해서 이제 좀 키워드를 뽑아왔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상품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정무위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전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억 원 금융위원장의 해명 들어보시죠.
7: ETF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걱정과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없던 역을 기관이.
8: 저희들이 이걸 할 때 그 밸런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 배 그 제기 사항들 보면 세 배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질 않았고요.
7: 그다음에 그러면 상품도 두 배 레버리지 지금 발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결국 반대가 없었다.
8: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자. 위험성 같은.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디까지 할 거냐.
1: 쉽게 말하면 주가 변동성을 3배로 추정하는 상품을 만들자는 제시도 있었지만 이를 차단하고 2배 상품으로 오히려 제한을 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인데요. 예. 개인 투자자가 크게 손실을 봤다는 비판과 함께 증시가 도박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0: 당시에 우리 증시의 오름폭, 내림폭을 보면은 정말 도박판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그쵸. 책임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키워드, 이번

0: 회유를 웃지 마십시오.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가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웃지 마십시오.
1: 하지만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뛰어들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 본인 얘기하세요. 그냥 남 무슨 말든 왜 그것까지 단속한다고.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이뿐만 아닙니다. 이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겠다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박중건 의원은 정동영 장관의 성을 바꿔 부르겠다는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0: 정정하지 않을 경우 저는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은 정동영 장관이 아니라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4: 박중건 의원님.
0: 그러니까 예. 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 그만큼 예. 모욕적인 겁니다.
5: 계속 북향민이라 불러야 되겠네.
0: 좋습니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1: 네,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박중건 의원은 또 탈북민 출신이라서 그렇죠. 이런 이제 탈북민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의원이거든요. 이제 양측의 거친 인사가 좀 오갔고 또 정동현 장관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장 분위기가 좀 상당히 냉각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6: 자, 지금까지 많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하나로만 정리하자면은 뭐 난장판, 내지는 구태, 쇼트 정치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6: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이번엔?
1: 네. 이번 일곱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돌아온 서희 장군으로 뽑아봤습니다.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국감장에서 보기 드문 호평이 오간 장면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미협상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고려시대의 외교가 서희 장군으로 빗댄 발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 초강대국과 협상하면서 끈질기게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가
3: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있습니다. 본인 면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장관님 보면서 서희 장군을 연상합니다. 예, 우리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거꾸로 우리의 활로를 열었는데 대미 투자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기술로 온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1: 네,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도 중요하죠. 중요할 거고 반드시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도 앞으로 더 많이 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서에 담아봤습니다.
6: 자, 지금까지 일곱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근데 막상 또 정책이 별로 안 보이네요. 네. 전반적인 흐름이 그랬습니까?
1: 뭐 정책 평가를 뭐 이제 하는 자리가 이제 국정감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뭐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책적인 평가보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서로에 대해서 좀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또 많았어서 제 입장에서도 좀 국회를 출입하면서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6: 국민들 보기에 민낯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 국회의 수준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준수 기자와 함께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8: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9: 좌우로 정렬 2588
8: 눌러줘요 2588.
1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AI 대전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YTN News FM.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아침엔 선선했지만 낮엔 좀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

순천 쪽으로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호법에서 모가까지 진천터널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에서 서청주, 청주 강서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내내 수월하다가 조금 전부터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양양 쪽으로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속도 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요. 목포 쪽으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유기소까지 짧은 정체만 보여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 정체가 좀 줄었습니다. 다만 대전터널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고요. 서울로 진입하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시속 20km 미만입니다. 부산 쪽으로는 남사 진입에서 남사, 천안에서 천안 호두유기소까지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 시간째 밀리고요.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로도 조금 전부터 정체 살펴집니다. 한편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와 성산램프 사이 3차로에 방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티엔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함께하는 11시 뉴스의 뮤직,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10월 10일 토요일 YTN 라디오 11시 뉴스 뮤직 10점 만점에 10점 2PM의 노래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가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듣고 싶은 최신 가요 또는 추억의 가요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선곡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앱으로 신청하신 노래 두 곡 함께 만나볼게요.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신청곡으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만나봤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방금 푸틴 대통령과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 연료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중에 추가로 50만 톤, 이후에는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국의 경유 시설 상태에 따라 단기간 내에 경유 연료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소스 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개발자 플랫폼 GitHub에 지난 8일 올린 글을 통해 아르텍스가 악용된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고 비공개 소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버전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지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미 배

보렌 프로그램까지 회수할 수는 없어 이 조치만으로 아르텍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고 보니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절도범이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문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주말입니다. 8876번님, 인천 계산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0071번님, 5917번님, 스탠딩 에그 노래, 소희 노래, 서인국 노래 다양하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서인국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날 채워준 한 사람, 5917번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고요. 이어서 키네틱 블로우의 몽환의 숲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서인국의 날 채워준 한 사람, 키네틱 플로우, 몽환의 숲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11시 47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외교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의의 뜻으로 소환하는 건 지난 2008년 주 일본 대사 소환 이후 18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두 명은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뒤에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씨가 친명 중진 의원에게 수감의 고충을 개인적으로 전달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이를 두고 이전 도지사 측은 청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YTN에 이전 부지사 배우자로부터 수영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부지사 측은 알던 사이인 만큼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며 청탁이 아니고 부탁이자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 속에 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연 3%대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7일부터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를 연 3.5%에서 3.6%로 0.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로 0.2%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지난달 30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5%로 0.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정기예금금리는 더 높은데 K뱅크는 지난달 29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연 3.71%로 올렸고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3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연 3.7%로 높였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시간 저와 함께 다양한 음악 감상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은 뉴스 앤 트롯으로 박귀빈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이 시간 끝곡으로는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김장훈의 허니, 유아의 숲의 아이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낮에는 서울과 대전, 청주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남부와 달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월요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비가 그친 후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확 달라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보다는 고속도로 위로 확실히 차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는 양방향으로 비교적 차량이 적지만 홍제램프 부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3차로를 중심으로는 다소 혼잡하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현재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그전으로

로는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로만 짧게씩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위로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디고요. 반대쪽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꾸준하게 차량이 늘어나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고요.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트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인데요. 대구 관음동에 있는 마트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내부에 있던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 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다행히 4명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차 수색을 진행했고 내부에 고립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구조 작업을 끝낸 뒤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갈망해 왔는데 정작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선정이 됐죠. 발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2: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효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걸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마크로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3: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4: 법원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 형사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장입니다.
3: 유럽연합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오늘 희망적인 점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3: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격분하며 수상자와 노벨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 수상자인 나비 플레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줬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8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곧 해결할 것이라며 각국 정상들의 추천서까지 전달이 됐는데 상을 받지 못한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0: 속보로 전해드렸죠. 오늘 오전 대구 관음동에 있는 마트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 60여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1: 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30여 명이 다쳤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마트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마트 건물에서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마트 현장 사진입니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마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기줄도 뒤엉켜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당시 마트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안에 있던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30여 명이 다쳤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로 내부에 고립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내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량 18대와 소방인력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입니다.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마트 건물에서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재까지 30여 명이 다치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추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 인명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식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0: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자 민심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4: 올해 초 $5.15였던 경유 가격이 $8.38까지 올렸습니다.
3: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4: 러시아와의 중대한 합의로 막대한 양의 경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4: 속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3: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외교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의의 뜻으로 소환한 건 지난 2008년 주 일본 대사 소환 이후 18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뒤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0: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로 미국행을 준비하던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에 이상 신호가 돌출된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겨눴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찾아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래 의원 한 명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 한글날과 주말이 낀 만큼 미국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 의원은 SNS에 고무출장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라니 불가피하게 유럽 국감을 가기로 했다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과 14년에는 미국 방문이 허용됐던 만큼 최근 한미 간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선 중진이자 직전 당대표였던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에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한미 외교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당 차원에서도 동맹국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는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현실화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6: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까지도 미국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미 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5: 정부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선을 긋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이 좀 커졌는데 그 내용부터 다시 정리를 좀 해보죠.
7: 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그러다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건데 가석방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7: 원칙적으로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적 없고 이를 위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인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지만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형 집행 전입니다. 이외에 뇌물수수 등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혐의 재판들도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가 석방이 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7: 네, 이 전 부지사 측은 과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불허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형 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의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도 석방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큽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측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에도 제도 수정을 원한다면서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가을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오늘도 온화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고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흐리고 모레까지 비가 오늘 오후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50mm의 비가, 영남 내륙은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3도, 부산은 벌써 27.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이보다 2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6도, 대구는 28도, 부산은 29도로 예년 기온을 많게는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 중반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6: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 가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고속도로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까지 1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도 잠원에서 반포, 남사진이에서 남사, 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주춤하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청주휴게소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 갑자기 곳곳에 사고

올림픽대로 상황이 강동 쪽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램프 부근 3차로 추돌 사고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슬램프로
1: 안녕하세요. 와이튼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연휴 둘째 날입니다. 가을 날씨 참 좋죠. 나뭇잎 색깔이 조금 더 깊어졌던데요.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들이나 여행이 꼭 아니더라도 잠깐 동네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또 1시 20분에도 트로트 준비하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찬원 힘을 내세요.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보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보터링크 집진기가 주목받죠. 2026년

0: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 문 열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은 트로트 준비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받을게요.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에 글 남기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7356번님이 이 구독은 예전에 했어요 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 YTN 라디오의 유튜브 채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가 더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갈게요. 전승희의 한방의 블루스, 김태현의 오동도 블루스 두 곡 듣고 오시죠.

두 곡이었습니다. 전승의 한방의 블루스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김태현의 오동도 블루스였습니다.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인데요. 지금 시각 12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마트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고로 내부에 있던 3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9명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차 수색을 진행했고 내부에 고립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구조 작업을 끝낸 뒤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이 정보와 방청 문제에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가 간단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오늘 YTN에 미 측에서 자신들의 관련 언급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으로 나온 반응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이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 사안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소스 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개발자 플랫폼 GitHub에 지난 8일 올린 글에서 아르텍스가 악용된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비공개 소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앱으로 성채님이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아라뱃길 자전거길도 울긋불긋합니다. 성민재 이별아리랑 신청하셨어요. 10월 초잖아요. 아직은 중순이 안 됐는데 주변에 나뭇잎을 보니까요. 색깔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가을에서만 볼 수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아직 낙엽은 아닌데 초가을의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나뭇잎 색깔이더라고요. 이 가을이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 날 좋은 날 한번 나가셔가지고 이 가을의 풍경을 눈에 한껏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하늘도 굉장히 높고 푸르고 네, 그래가지고요. 날도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겉옷 같은 거 잘 준비하시고 목도리 같은 거 아직 목도리는 그러니까 스카프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기온차 대비하면서 좀 나들이 계획이나 외출 계획이나 진짜 동네 산책이라도 좀 하시면서 이 가을의 풍경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딱 좋더라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더 추워질 거라서 오히려 어디 다니는 게 더 추울 수 있으니까요. 요즘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좀 공기가 깨끗하지 않을 때는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럴 때는 또 마스크 준비하셔가지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트로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채님의 신청곡입니다. 성민지의 이별아리랑 전해드리고요. 저구의 잃어버린 정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저구의 잃어버린 정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성민지의 이별날이랑이었습니다. 모두 두 곡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5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격분하며 수상자와 노벨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 수상자인 나비 플레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주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8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곧 해결할 거라며 각국 정상들의 추천서까지 전달됐는데 상을 받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을 주지 않은 노르웨이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의의 뜻으로 소환한 건데 지난 2008년 주 일본 대사 소환 이후 18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알고 보니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566번이며 오늘은 동창들과 콘서트 보러 갑니다. 간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니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친구들아 이따 봐. 너무 좋으시겠네요. 저도 문자를 읽으면서 기분이 함께 좋아지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동창들이랑 연휴에 주말에 지금 콘서트 공연 보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설레실까요? 어떤 콘서트인지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즐겁게 보고 오시고 오랜만에 또 동창들 만나신 걸 것 같은데 콘서트 보시고 나서도 또 간만에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즐거운 문자. 5732번님은요. 오늘 아들 육지에서 수시 미대 실기 시험이 있어요. 일한다고 함께 못 올라갔는데 미안하고 혼자 잘 도착해줘서 고맙네요. 아들 실력 발휘하기를 합격 기운 보내주세요. 정동원의 나는 피터팬 신청합니다. 5732번님은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걸까요? 아드님 혼자 지금 시험 보러 갔군요. 네,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아드님 혼자서도 잘하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일하시느라 함께 못 올라가신 거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아마 아드님도 아실 것 같고요. 미대 수시 합격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기원하는 마음 특복 보내드릴게요. 예, 합격 기운 보내겠습니다. 아자 아자. 예, 오늘 이 문자 소개된 거 그리고 신청곡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것이 좋은 기운이 되지 않을까. 예, 합격 기운 저희가 팍팍 보내드릴게요. 아드님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동원의 나는 피터팬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제복의 뷰티풀 데이 두 곡으로 12시 뉴스앤트롯 마치고 저는 1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박규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오늘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중부지역은 전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또 더불어 오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겠는데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간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원효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일산 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에는 고장차도 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이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양방향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작업 때문에 정체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월릉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대구 북구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천장이 무너져서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2: 당구장이었던 곳이 폐업한 뒤 홍보관으로 쓰였는데요. 부상자 대부분이 노인이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3: 네, 대구 관음동 건물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사고가 난 게 언제쯤입니까?
3: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겉에서 보기에는 당구장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였습니다. 당구장은 이전에 폐업했고 어르신들을 모아서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70대 안팎의 어르신 66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장비 14대와 구조대 60여 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는데요. 어르신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 4곳에 분산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경상이고 중상을 입은 환자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2, 3차 추가 수색을 진행했고 건물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은 대부분 철수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1992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춰졌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건물주와 임대업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부상자 가운데 추가로 병원 이송이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관음동 건물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1: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피고인 두 명의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2: 두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을 송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하고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 앞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두 사람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 남은 쟁점은 살인 고의성이 있었는지입니다. 검사 측은 이 씨의 무자비한 폭행에 고의는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하고 숨졌으며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한 통화에서 살해 의사가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씨는 고인을 때린 건 맞지만 발로 차지는 않았다며 통화에서는 당시 상황을 과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주장이 갈립니다. 검사 측은 임 씨가 고인의 목을 졸라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이 씨가 구타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싸움이 격해지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숨진 이유를 서로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씨 측은 임 씨가 고인을 끌고 가다가 머리가 부딪혀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임 씨 측은 고인을 폭행한 건 이 씨 한 명뿐이라며 처음부터 이 씨를 말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5: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0: 김창민 감독 아버지입니다.
5: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저 한 친구는 뭐 내려 말렸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반성이 없어요.
4: 다음 달 12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최근에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 내년 의료진 형사특례 도입을 앞두고 응급진료 현장 피해를 줄일 원칙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달 30일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경련 증상을 보인 아이가 있었고 처방용 컴퓨터도 경찰에 내줘 진료를 방해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때 무더기 기소된 7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필수 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며 응급실만큼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우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 자료 제출에 협조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
8: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 다만 내년 5월 필수 의료 사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진 기소를 면제하는 형사 특례가 도입되는 만큼 정부가 응급진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불가피한 수사 절차는 보장하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중수청이 출범은 했지만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출범을 했다는 건 내외부의 공통된 평가인데요. 수뇌부는 조직 안정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인력과 시설 모두 부족한 상태여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종우 기자입니다.
9: 중수청이 미완의 상태에서 닻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입니다. 현재는 정원의 66.1%인 1,900명만 충원한 상태. 이 때문에 공소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이나 외부 경력 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실무를 맡을 5급 이하 수사관이 부족해 각 지방청은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10: 산업기술과 이런 부분들,
11: 대전지방중수청장입니다.
10: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일단 진행을 할 것이고요.
12: 저희는 정원 대비 60% 정도가 배치되어 있어서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 업무 공간과 시스템도 미완입니다. 중수청 본청 수사관들은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에 일단 짐을 풀었지만 공사가 끝나면 사무실 추가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청의 독자적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 구축에는 3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라 업무 처리 속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13: 여러 가지 물적인 인프라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열정과 헌신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9: 중수청 개청 직후 몰렸던 고소, 고발 사건들에 대한 분류 작업과 공소청 기록 이관 작업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직 안착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질책보다 응원을 당부한 수뇌부들. 하지만 시범 운영 등 충분한 점검 없이 가동된 탓에 중수청을 둘러싼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여의도는 국정감사의 계절이죠. 올해도 국감장의 막말과 고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발언권 중지를 놓고 여야 간의 막말 공방이 오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4: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첫 레드카드는 국감 첫날 여야가 대법관 재청 문제를 두고 격돌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1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손술 진보당 다른 의원입니다.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16: 의원님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11: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서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7: 발언권 정지합니다.
16: 무슨 말인가?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14: 볼썽사나운 충돌 뒤엔 상대가 먼저 인간인 적이 없다며 조롱했단 반발과 인간성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국회의원직은 과분하단 노골적 비난이 오갔습니다.
18: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14: 극한 충돌 끝에 이뤄지는 이런 제재는 이번 국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 해 전인 지난해 10월 과방위 국감에선 이른바 욕설 논란으로 퇴장이
19: 박정은 위원에게 퇴장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14: 이보다 한 달 전 법사위에선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떼라며 야당 의원 3명을 동시에 퇴장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조배숙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17: 회장을 명했으니까.
14: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끝에 발언 금지나 퇴장을 가능케 하는 국회법을 이용한 건데 유독 22대 국회에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해라, 위원장의 독재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할 만한 조치였단 입씨름도 매번 이어집니다.
20: 상임위원장으로서
21: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0: 남용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독재입니다.
22: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악이 가득한 고성만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14: 일각에선 발언권 정지나 퇴장이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찰은 앞서 퇴장 사건 관련 고발에 위원장 권한이라며 사건을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지 국회법을 남용한 다수당의 횡포인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여야 모두 지켜야 할 선을 이미 넘은 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남한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뢰 폭발 이후 정부는 외교적 교탄과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투트랙 상응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3: 북한 김여정 당 부장이 이틀 연속 우리 정부의 의료 지원 계획을 정조준했습니다. 남한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를 국제사회에 비교시키는 자작 광대극이라며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외교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물론 미중 등 상임이사국 간 대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환기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24: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3: 정부는 절제된 로키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대북 억제 행보도 병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핵심 전력 자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군은 유엔사와의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5: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23: 군 당국이 추가 지뢰 제거 작전에도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여름 연기된 한미 을지연습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됩니다. 북한의 지뢰 폭발에 대응해 외교와 국방당국 간 투트랙 상응 조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깨끗한 석탄을 외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26: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 신종 사기라고 주장하며 화석연료 효용성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화석연료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1: 이 전쟁이 과연 화석연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0: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가격과 불확실성이 다른 나라들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폭등은 시장에 걸프전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줬고 화석연료 수입국들은 이번 전쟁으로 3,3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9월 기준으로 33개국이 중동 분쟁에 대응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0: 사람들과 국가들은 경제적 요인, 가격에 반응합니다. 이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처럼 유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2: 하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0.2%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과 함께 떠오른 에너지 판도 변화가 기후위기 극복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협의를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공급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등을 둘러싼 쟁점 해소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물량은 26만 8천 호입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성적은 30점을 겨우 넘긴 상황. 하반기 착공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습니다.
5: 100%
0: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5: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80에서 88%.
4: 앞으로가 문제인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몰려있는 서울이 관건입니다. 아직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협상 재개를 앞둔 정부와 서울시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5: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 부담 없이 정비
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6: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정부가 들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해나갈 때 비로소.
4: 용적률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엔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민간 정비사업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선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각각 만 호와 8천 호를 고집해온 정부와 서울시가 한 발씩 물러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 공급 부지로 거론되는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트랙 협상 방향을 밝혔지만
5: 교환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7: 그렇죠.
5: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네. 또 탄천은 탄천 물리대로.
7: 전체 인재 공급.
4: 서울시는 여전히 1cm도 허용할 수 없다며 용산공원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실무 협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이뤄질 양측 수장의 첫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0: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실내에만 머무르기 아쉬울 정도입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바깥 활동을 하면서 가을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공원 주변으로는 다소 혼잡한 편인데요. 일단 월드컵 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증산로 월드컵 지하차도에서 월드컵 터널 쪽으로도 정체, 월드컵로는 하늘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도 길게 정체가 되고 있고, 평화의 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도 하위 2개 차로 자라서 길게 밀립니다. 이 또한 서울숲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능동로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진입하려는 차량들도 하위 차로 따라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간 거리 좁히는데, 같은 방면 강변북로는 청담대교 부근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멀리 만종분기점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1시 뉴스 센터로 오십니다. 저는 박기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12시와 1시 때 2시간 동안은 트로트 준비하는 뉴스 앤 트로트입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고 노래 전해드릴게요. 문자는 우물정0945번입니다.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9849번님, 추가열의 여수행 신청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평택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산책 나가야겠네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평택 사진인가 봐요. 야, 코스모스가 쫙, 예, 코스모스를 찍으신 건데 하늘과 코스모스 그 꽃밭, 하늘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푸른 하늘에 새털구름이 있고요. 코스모스 꽃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예,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 흰색, 예, 이런 색깔이 섞여있는 코스모스가 이렇게 알록달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산책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얼른 산책 나가세요. 요거는 아마 지금 현재의 평택 사진, 최근의 모습을 보내주신 거고 오늘은 아직 안 나가셨군요. 예, 산책 꼭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요거 직접 눈으로 보고 감상해야 너무 아까운데요. 그냥 제가 사진으로 보기에는. 사진 감상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861번님은요. 가게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고 싶네요. 하지만 에휴, 열심히 가게 지키고 있습니다. 박기빈 아나운서 주말에 또 만나니 더더욱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게에서 YTN 라디오 들어주시는 건데요. 예, 가게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노래 세 곡 보내드릴게요. 추가열의 여수행, 김용임의 인생시계, 김중현의 자오가까지 듣고 오시죠.

세 곡이었습니다. 추가열의 여수행 먼저 들으셨고요. 김용임의 인생시계 방금 들으신 곡 김중현의 자오가였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뉴스앤트롯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38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관계기관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에선 마트 건물 2층에서 천장이 무너져 60여 명이 대피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어제 CBS 라디오에서 이전 부지사는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개인 비리도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받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가석방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가능하다며 조작기소 의혹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DL-ENC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타워크레인 무게 추에 맞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부

부천시 삼정동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작업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왼쪽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30m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설치하다가 무게 6톤가량인 추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마이텐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돼요.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고 라이브 채팅창 앱에서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3861번이 앞서 가게에 나와서 듣고 계신다고 문자 주셨죠? 신청하신 곡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준비하겠습니다. 경쾌하게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요. 경쾌하게 일하실 때 좀 기분 좋게 하시라고 노래 전해드릴게요. S010님이요. 앱으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준수의 싹 다 잊고 한 잔 이 곡 먼저 들려드리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이어갑니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그 전에는 김준수의 싹 다 잊고 한 잔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1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소스 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개발자 플랫폼 GitHub에 지난 8일 올린 글에서 아르텍스가 악용된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비공개 소스로 전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버전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지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 살해한 50대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전남 광주 나주에서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861번님이요. 문자를 다시 주셨어요. 즉석떡볶이 집인데 손님들께 신청한 노래 나온다고 음료수 하나씩 돌렸습니다. 감사, 감사 이러면서 한번 웃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아모르 파티를 3861번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즉석떡볶이 드시러 오신 손님들도 사장님 덕분에 즐겁게 음악 감상하시면서 떡볶이를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문자 주셔서 감사드려요. 1시 뉴스앤트롯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20분에는 최신가요 준비하는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진시몬의 안 올 거면서 두 곡으로 뉴스앤트롯은 마무리합니다. 저는 30분 후에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체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상행선 중심으로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영동고속도로가 인천 쪽으로 진부 3터널에서 진부 2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밀리고 있고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지만 3km 구간에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청주유계소 부근과 안성 부근,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주춤하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반포,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사이, 그리고 대전터널에서 비룡 사이로 충청권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북구에 있는 한 건물 2층에서 천장이 무너져 3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이 노인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4: 네, 대구 관음동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사고가 난 게 언제쯤입니까?
4: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2층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당구장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70대 안팎의 어르신 66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장비 14대와 구조대 60여 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는데요. 어르신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 4곳에 분산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경상이고 중상을 입은 환자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2, 3차 추가 수색을 진행했고 건물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은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1992년에 지어졌습니다. 내부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춰졌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건물주와 임대업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부상자 가운데 추가 병원 이송이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건물의 다른 층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관음동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관계기관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선을 긋자 이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우선 가석방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5: 네, 지난 7일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그러자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3: 네, 이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만족하기는 합니까?
5: 네, 원칙적으로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제 이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적 없고 이를 위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인데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지만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형 집행 전입니다. 이외 뇌물수수 등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혐의 재판들도 있습니다.
3: 네, 그렇다면 석방으로 이어질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까?
5: 이전 부지사 측은 과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불허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형 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의 건강 문제와 수영생활 구충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도 석방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큽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측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에도 제도 수정을 원한다면서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개인 비리도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받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기 위해 이슈화한 것 같은데 당내에선 반향이 없다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사면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균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가석방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가능하다며 조작기소 의혹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인권 변호사이자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임시재판관인 나비 필라이에게 돌아갔습니다. 필라이의 수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평화증진과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비 필라이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7: 올해 수상자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학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장입니다.
6: 1941년 남아공 인도계 타밀족 가정에서 태어난 필라이는 흑인 분리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며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이후 남아공 고등법원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전쟁 범죄 같은 반인도적 행위에 맞서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때에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지내며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필라이의 수상이 국제법과 관련 기구를 공격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수상 소식을 접한 필라이는 노벨 평화상에 공공연히 눈독을 들여온 트럼프에 대한 농담으로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7: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를 조금만 더 쳐주시면 트럼프와 이 상을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 이스라엘 외무부는 필라이의 수상 소식에 나치 독일 전범인 요제프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고 있겠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격분하며 수상자와 노벨 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의 수상자인 나비 필레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줬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8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곧 해결할 것이라며 각국 정상들의 추천서까지 전달됐는데 상을 받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효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걸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량 재판소와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8: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1: 법원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장입니다.
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오늘 희망적인 점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총리입니다.
0: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1: 올해 초 $5.15였던 경유 가격이 지금은 $8.38까지 올랐습니다.
3: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1: 러시아와의 중대한 합의로 막대한 양의 경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 속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번 승인 조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3: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국의 유명 예측 배팅 플랫폼인 칼씨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백악관 대변인 인선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의심스러운 배팅 거래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KT 자카리아가 신임 대변인으로 공식 발표되기 직전 해당 인물을 지목한 수상한 배팅이 최소 3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자카리아가 대변인으로 지명될 확률은 플랫폼 내에서 단 1% 수준에 불과했으나 발표 직전 $19를 배팅한 한 이용자는 100배에 달하는 약 $1,900의 배당금을 챙기게 됐습니다. 발표 당일에도 $70-80 안팎을 걸어 각각 $3,700와 $4,000 상당의 큰 수익을 올리게 된 유사 거래들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발생한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에 대해 쿠팡 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엔 선을 긋고 피해 고객 등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어제 새벽 한꺼번에 복통이 된 쿠팡과 쿠팡 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의 접속 장애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보안 우려가 제기됐는데

0: 쿠팡 측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일축한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겐 정리빌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천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쿠팡 이츠 역시 별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이용자에겐 3천 원 쿠폰을, 주문하려다 접속 오류로 결제하지 못한 고객에겐 1천 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 점주와 배달 라이더에겐 주문 접수 이후 취소된 건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배송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배달 차질을 빚은 쿠팡 퀵플렉스 택배 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바깥 활동 즐기기에 좋습니다. 나들이를 가거나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작은 불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시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행주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 부근 일대로는 잠깐 서행입니다. 반대편 공항 가는 길도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영동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에 도 사고가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차간 거리 좁히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주춤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2차로를 막고 고장차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뒤쪽으로 기름내프 부근부터 홍지문 터널을 지날 때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뉴스앤뮤직입니다. 2시 뉴스앤뮤직이에요. 주요 뉴스 전하면서 음악 준비하고요. 이번 시간은 최신가요입니다. 문자와 앱으로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우물정0945 샵0945번입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전해드리고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두 곡 이어갑니다.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외교부는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외국 주재 대사를 항해 뜻으로 소환한 건 지난 2008년 주 일본 대사 소환 이후 18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사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뒤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은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라며 극우적 몸부림은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갉아먹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정훈 의원도 자신의 SNS에 북한군 포로 송환에 감사하는 것과 국가 간 외교 신뢰를 지키는 건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데 북한 지도부냐며 은인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민주당 정권의 굴종이야말로 매국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일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을 조롱해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낮은 자세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지만 정 장관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 선전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을 직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정 장관이 사고라고 표현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앱으로 P7427님이 신청곡을 남겨주셨어요. 리센의 러버택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빌리의 워크, 에이티즈의 배드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당시 2층에선 폐업한 당구장 공간을 빌려 유통업체가 어르신 60여 명을 모아 생활용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르신 60여 명이 대피했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린 것으로 건물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되지만 1992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붕괴 우려가 없는지 구청과 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광주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 등 2명이 등유 탱크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300리터 용량의 등유 탱크를 비닐하우스 근처로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행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에서 기장을 흉기로 공격한 부기장이 기체를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에 추락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밝혔습니다. 하마드 사이프 알샴시 아랍에미리트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 이 테러 작전은 항공기를 조종해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여객터미널을 겨냥한 자살 폭발 테러를 일으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알샴시 총장은 5만 국적인 용의자 2017년까지 호주 유학 시절을 거치며 극단주의와 테러 성향을 키웠고 자살 공격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접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의 영향에 물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최신 가요인데요. 꿈별님이 날씨가 참 좋으네요. 감기도 완쾌되고 하늘도 높고 청명해서 좋아요. 산책길이 가볍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산책하고 계시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산책하기 너무 좋은 그런 날이죠. 하늘도 높고 또 주변에 둘러보기에도 풍경이 많이 가을 풍경이어서 좋아졌더라고요. 예. 날도 낮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밤이 되면 조금 추워지긴 하지만 그래서 낮 시간대에 좀 산책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꿈별님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지금 최신가요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지금 이번 시간을 좀 노래를 전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노래 전해드릴게요. Permission to Dance 먼저 전해드리고요. 마마무 화사의 노래입니다. Good Goodbye 그리고 찬희의 그리움까지 세 곡 보내면서 2시 뉴스 앤 뮤직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3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7.3도, 광주 28.2도, 부산 28.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평년 기온보다도 2도에서 4도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중부와 달리 제주도에는 비가, 오후에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꾸준한 편인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이 가장 길게 밀립니다. 신탄진 부근과 청주유계소 부근, 천안에서 북천안, 안성 부근과 수원, 다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양재, 대전에서 비룡 사이로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양양 부근과 설악 부근 일대로 각각 2km 구간씩 더디게 이동을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울 가는데 멀리 군산에서 동서천,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도 선평택 부근과 화성 휴게소 부근,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폼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오와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4: 네, 중간선거 앞두고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한데 미국 내 경유 가격까지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0: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서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2: 올해 초 $5.15였던 경유 가격이 지금은 $8.38까지 올랐습니다.
1: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2: 러시아와의 중대한 합의로 막대한 양의 경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속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번 승인 조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1: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국 정부가 최근에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차질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 기준을 못 박진 않았지만 민감한 대북 정보 유출 등으로 삐걱거리는 양국의 공조 체계를 겨냥해 한국 측에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반년 넘게 핵심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정부와 방전 문제에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간단한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오늘 YTN에 미 측에서 자신들의 관련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으로 나온 반응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정보와 방첩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에는 이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의 사안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한미 간의 여러 현안 가운데 일부는 진전이 있다면서 외교당국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해 이틀 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발사 전 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사일 시험 성공 장면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북한의 지뢰 도발 국면 속에서 대북 억제력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충남 태안 인근 해상 바지선에서 비행체가 화염과 함께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 지점인 수면에 정확히 내리꽂힙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이틀 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로 실물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장면에 이어 하루 만에 시험 전 과정을 담은 사진 50장이 전격 공개된 겁니다.
2: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는 평화이긴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는 힘도 역시 강력한 억지력, 국방력에서 나옵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극초음속 활공체는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속도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청와대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탐지하고

0: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완료된 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미사일 참관과 사진 공개가 잇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과 잇단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낸 거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대북 억제력이 필요한 영역에선 앞으로도 이 대통령의 무기체계 참관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나 의원이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보호를 위한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라며 극우적 몸부림은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갉아먹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초하는데 북한 지도부냐며 은인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민주당 정권의 굴종이야말로 매국행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일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을 조롱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우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지만 정 장관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 선전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을 직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북한 김여정의 입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명을 내놓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의료 지원 정책을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작 광대극의 연속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건 없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미숙성이거나 진짜 개조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이 아니냐.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의료 환경 관련 이제 북한의 의료 지원을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1: 일단 이제 저 얘기 앞서서 북한도 우리 헌법상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국가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거든요. 저렇게 수준 낮은 욕설에 가까운 담화를 내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0: 담화가 아니라 욕설이다.
1: 욕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누워서 침 뱉긴 거고 뭐 국격이라고 표현하면 헌법상 좀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그 북한의 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적극적이고 모발적이고 본인이 그랬거든요. 위임에 따라서. 그럼 저게 김정은의 입이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경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또 하나는 북한이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28일 날 중간 발표. 합참의 중간 발표지만 사실상 발표죠. 그 이후에 김여정이 낸 담화가 5건이거든요. 지난해 거의 1년에 낸 거에 해당하는 담화를 대남 담화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약한 10여일 사이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내고 있거든요.
0: 지뢰폭발 관련해서요?
1: 그렇죠. 지뢰폭발과 관련된 정황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면 아주 이례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0: 어떤 게 그런 거예요?
1: 왜냐하면 5건 중에 3건은 지뢰 얘기지만 2건은 갑자기 의료 지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의료 지원이 지금 본질 문제가
0: 저도
1: 아니거든요.
0: 좀 뜬금없다는 생각
1: 중요한
0: 들었습니다.
1: 현안이 아니에요. 지금 지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부정하고 쑥 빼고 5건 중에 2건을 지금 국민들이 의료 지원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북한이 답장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걸 돌려 말하면서 지뢰 얘기는 빼고 자작극이다, 뭐 광대극이다. 광대극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특이하다. 그리고 지뢰 문제에 대해서는 이 확산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경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0: 근데 김여정 담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료 지원 정책을 펴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긴장 격화가 서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노림수 아니냐, 뭐 이런 반문이더라고요.
1: 옹색하죠. 왜냐하면 지금 명백하게 북한의 책임이 분명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 지원하고 지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사건으로 지금 국민적 공분이 고조돼 있고 정부도 이제 원칙적 대응으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뢰 사건을 덮으려고 의료 지원한다. 이 의료 지원 이 준비는 이미 벌써 몇달 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뢰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0: 그걸 빌미로 그냥 남한을 비난하고 싶은
1: 남한을
0: 건가요?
1: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는 얘기, 뭐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적대적 이국과론, 우리는 별개의 국가다, 특수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뢰 사건 문제는 확전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금 본인들의 이국과론을 계속 관철시키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반복하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0: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담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성명이라기보단 욕설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들어갔죠.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뭐 국가 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앞으로 더욱 분명히 뭐 한국의 인간 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김정은 위임받았다는 왜 썼을까요?
1: 근데 아마 저런 내용들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국가 수반이면 김정은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는데 청와대에서 저렇게 담화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뜻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김여정이 5번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불가역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입장에. 지뢰 사건 자기들이 안 했다. 남북관계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로 안 간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인간 쓰레기들. 우리를 저렇게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0: 그것이
1: 보면
0: 김정은의 뜻이다.
1: 김정은의 뜻인 거 지금 예. 정확히 나오잖아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강조하는 거죠. 지금.
0: 네. 지금 거의 대남 관계에 있어서 지금 김여정이 원래도 좀 대남 관계를 본인이 전면에 서긴 했지만 더욱더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느낌이거든요. 좀 북한 내에서 좀 어떻게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북한의 외무성, 그다음에 국방성, 각 기관의 담화가 있고
0: 네.
1: 그럼 제일 낮을 때는 조선중앙통신 대변인이나 아니면 논평이 나오고
0: 네.
1: 그다음에 국방성 대변인, 외무성 대변인, 그다음에 최선이나 국방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0: 네.
1: 그 위가 김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뭐 일각에서 국방성이 아니라 김여정이 나오니까
0: 예.
1: 로우키로 가는 건 아닙니다.
0: 저에게
1: 김여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2015년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가 나왔거든요.
0: 예.
1: 그때 지뢰 사건 때. 그러니까 나중에 고위급 협의에서 우리 김관진, 홍영표, 저쪽 황병서, 김양건 고위급 회동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쪽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0: 김여정이 나왔... 표명할 가능성이
1: 없죠.
0: 없다고
1: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금 김, 예. 김정은이 말을 뒤집는다는 얘기인데 위임에 따라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우리 입장은 불변이다.
0: 우리 입장은 불변하다.
1: 그렇죠.
0: 너네의 자작극이다. 뭐 이런
1: 그런 얘기죠.
0: 예. 예. 일단 우리 측에서는 지금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국방부에서. 그러면 추후 조치나 북한의 무슨 유감 표명을 얻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 북한이 2015년처럼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0: 거의
1: 말했습니다.
0: 없다.
1: 이번에
0: 예.
1: 김여정 담화가 2015년도 자작극이라고 소환해서 부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명백히 다섯 번이나 이 서울의 자작극이라는 표현, 광대극이라는 표현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향후 북한의 입장 기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0: 예.
1: 변화는. 그러나 지금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책임을 분명히 했고
0: 예.
1: 유엔사도 동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 차원에서 그다음에 유엔 차원에서 국제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고요. 지금 향후에도 이 문제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한 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0: 강시철 장관이 단호한 대응은 이제 예고를 했고 DNG에서 이제 북한이 묻은 지뢰 제거 작업을 하겠다. 이것은 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대응 조치가 충분한 것인가 이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첫 조치죠.
0: 예.
1: 왜냐하면 지금 국민 감정이 고조돼 있으니까
0: 네.
1: 우리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지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0: 예.

0: 왜냐하면 이 엄마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1: 그게 뭔가요?
0: 엄마하고 애가 싸우면 애는 철이 없는 게 무기입니다. 떼쓰고 길바닥에 나뒹굴고. 근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애를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런데 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가정폭력입니다, 일단. 성격 나빠지고. 근데 애는 엄마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상황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자, 대북 확성기 방송 적경직 피해가 발생해요. 거의 지하철 수준의 소음입니다. 북측 방송이. 대북 전단, 우리 쓰레기 풍선 경험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 커지고 있거든요. 2015년도 포격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 대응하는 지뢰 폭파에 대해서 뭐 미온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여정이 말하는 우리는 MDL 안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기준의 MDL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 MDL로 보면 넘어온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김여정이 말한 자기들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게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지금 작전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거는 지금 우리 국방부 입장대로 이게 최초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뢰 폭파한다고 해서 방어, 이게 무슨 뭐 소극적,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북한이 자기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지뢰를 심었는데 우리가 실시해보니까 우리 영역이거든요. 이거 폭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 수행되고 있고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은 화끈해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매우
1: 좋시다.
0: 공세적인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엄마 딜레마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2: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is FM.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은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 서울 쪽으로는 양양 부근과 내촌 부근 설악에서 화도 사이와 덕소 삼패에서 강일 사이로 30분

횡단도 휴게소,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다시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과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서해안 고속도로 역시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계속해서 작업 여파를 받는데요. 성수동 쪽으로 장안교를 못간 지점 3차로에서 오후 내내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원릉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가을에는 왠지 옛 추억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뭔가 올해도 끝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를 돌아보게 되니까요. 사실 그럴 때 음악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큰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감정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들려드리는 음악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네,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셋이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셋이 뉴스앤뮤직이에요. 주요 뉴스 간추려서 전해드리고 음악 준비하는데요. 이번 시간 음악은 지금 첫 곡에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우리 옛 가요들, 옛 가요는 아니고 우리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곡들 저희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근데 90년대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은 막 그렇게 예전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벌써 90년대면 30년 전인 겁니다. 예, 제가 음악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1994년도 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된 노래라는 거죠. 예, 음악에서는 사실은 세월이 잘안 느껴지죠. 아마도 그 음악마다 들으실 때 느껴지는 추억이 많다면 이제 그런 데서 세월이 느껴지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이런 가요들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노래, 이 가을에 정말 이 노래 또 듣고 싶네 하는 곡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김현철의 달의 몰락,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두곡 듣고 옵니다.
1: 달이 진다.

좋겠네.

오늘도

방금 들으신 곡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이었고요. 그 전에는 김현철의 달의 몰락이었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인근 지역에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고 대구시를 향해서는 부상자 치료와 심리적 지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스스로 칭송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이란 제목의 정론을 일면에 싣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은 오늘 최고의 경지를 이루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지난달 취역한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 등을 주요 공적으로 언급하며 우리 당과 인민이 받들어 올릴 사회주의 강국의 창창한 내일은 예언이나 가설이 아니라 과학이고 진리라고 역설했습니다. e스포츠 스타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기념 우표가 발행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이 선수에게 새로 발행되는 우표를 전달하는 증정식을 열었습니다. 또 기념 우표와 유니폼 등이 전시된 페이커 기획전시관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선수의 활동과 수상 순간 등이 다양하게 담긴 기념 우표 전지 14만 장과 우표첩은 오는 23일에 발행됩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앱으로 라이브 채팅창에 무료로 글 남기시면 됩니다. 9849번님이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 곡도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1993년도 곡이네요. 지금 여러분이 예, 듣고 계시는 음악들은 모두 한 30년 정도 된 곡들입니다. 진짜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죠. 지금 들어도 뭐 지금의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무언가 가슴 안쪽에서 뭉클하고 애틋하고 아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전해드리고요. 김완선의 가장무도회 이어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김환선의 가장무도회였습니다. 지금 시각 3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 대비 소폭 내려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지난주보다 리터당 0.4원 내린 1,857.6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와 비교해 0.1원 내린 1,843.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 영향 등으로 소폭 올랐지만 국제유가 변동은 2, 3주 간격을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오픈에서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한 노바크 조코비치가 사흘 뒤 상하이 마스터스에서는 조기 탈락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상하이 마스터스 단식 2회전에서 후베르트 후르카치의 0대2로 졌습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조코비치에게는 대회 첫 경기였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가 지난달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감시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지난 30년간 평균치보다 4도나 높아 1997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오는 12월쯤 절정에 달해 최소한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로 8616번님이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초딩 조카가 회사에 놀러 온다고 해서 몹시 당황했지만 거절 못했네요. 말은 아 귀찮게 왜 왔냐고 퉁명스럽게 얘기했는데요. 치즈버거 하나 덜렁덜렁 사들고 온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사무실 아늑하다고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너스레 떨며 내일 또 온다고 해서 기겁하고 거절했네요. 뜻밖의 소소한 행복이네요, 오늘. 네. 너무 귀엽습니다. 그렇게 자주, 뭐 주말마다 근무할 때 자주 오면 조금 귀찮고 신경 쓰이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치즈버거는 왜 사갖고 온 거예요?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일하시니까 8616번님이 그러니까 일하시는데 자기는 어쨌든 놀러 왔는데 뭘 해야 되니까 아, 일하시는 분이 자기랑 놀아줄 수는 없으니까 먹으려고 치즈버거 하나 사갖고 왔네요. 예. 아니, 같이 시간 내서 버거 드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오늘 즐거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이렇게 느끼셨고 그 행복을 문자로 또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걸 상상하니까 예, 너무 너무 즐겁네요. 너무 행복한 일상이 저도 느껴져서 기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는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되고요. 5시 20분에 뉴스앤뮤직도 이어지는데요. 이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신해철의 재즈카페 두 곡 보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시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남부와 제주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도 일교차는 크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마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쭉 밀리고 있고 이후로 다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공항 쪽으로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청담대교에서 고장차 지점까지도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다시 여의하류나둠목에서 성산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계속해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천안에서 북천안 사이로 충청권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방송 YTN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대구 관음동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3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르신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부상자 대부분이 노인이었습니다.
10: 오늘 새벽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오토바이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장물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절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9: 미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보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10: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측은 해킹 가능성을 일축했고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러시아산 경유를 대규모로 공급받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를 돕는 투자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대구 북구에 있는 한 건물 2층에서 천장이 무너져 3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10: 당구장이었던 곳이 폐업한 뒤 홍보관으로 쓰였는데요. 부상자 대부분이 노인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사고가 난 게 언제쯤이죠?
11: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입니다. 대구 관음동에 있는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당구장으로 보이지만 당구장은 폐업한 상태인데요. 어르신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활용됐습니다. 사고 당시 70대 안팎의 어르신 66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은 장비 14대와 구조대 60여 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르신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 4곳으로 분산돼 옮겨졌습니다. 대부분은 경상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는 없었습니다.
9: 네, 건물 내부에 고립된 사람은 없었습니까?
11: 네, 그렇습니다. 소방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 내부에 대한 추가 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건물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는 대부분 철수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1994년에 지어졌습니다. 내부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와 임대업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부상자 가운데 추가로 병원 이송이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건물의 다른 층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9: 한상수 국무총리는 이번 대구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인근 지역에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고 대구시를 향해선 부상자 치료와 심리적 지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을 둘러싸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법무부에서 가석방 조건이 안 된다고 선을 긋자 이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짚어봅니다. 김희영 기자, 먼저 가석방 논란 어떻게 시작됐죠?
12: 네, 지난 7일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전 부지사는 하루 만에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며 옥중 자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마찬가지 고통을 받고 있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조절해 진화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그러자 김 변호사는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더 이상 말은 얹지 않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9: 네, 이전 부지사 가석방이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12: 원칙적으로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넘게 복역한 수형자라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제 이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적 없고 이를 위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됐을 때 기본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인데 이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했지만 연어술 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형 집행 전입니다. 이외에 뇌물수수 등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혐의 재판들도 있습니다.
10: 이전 부지사가 형기 만료 전 석방될 수 있는 다른 경우일 수도 있습니까?
12: 이전 부지사 측은 과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불허됐다고 전해졌는데요. 형 집행정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부모나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공소청장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관련해 이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편의 건강 문제와 수영생활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도 석방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큽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측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에도 제도 수정을 원한다면서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0: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개인 비리도 있다며 뇌물죄로 중형을 받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가석방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가능하다며 조작기소 의혹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시켜주지 않으면 입을 열 기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SNS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요구하는 건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라며 가석방하면 공범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진술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0: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차질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기준을 못 박진 않았지만 민감한 대북 정보 유출 등으로 삐걱거리는 양국 공조 체계를 겨냥해 한국 측에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반년 넘게 핵심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습니다.
9: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가 간단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오늘 YTN에 미 측에서 자신들의 관련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으로 나온 반응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이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 사안을 고려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의도는 국정감사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국감장의 막말과 고성 논란은
10: 여야 간의 막말 공방이 오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3: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첫 레드카드는 국감 첫날 여야가 대법관 재청 문제를 두고 격돌한 법사위에서 나왔습니다.
14: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의원입니다. 방해를 합니다.
16: 부산 의원님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14: 박교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국회법 145조에 따라
14: 서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6: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13: 볼썽사 나온 충돌 뒤엔 상대가 먼저 인간인적이 없다며 조롱했단 반발과 인간성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국회의원직은 과분하단 노골적 비난이 오갔습니다.
18: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14: 박형수
18: 이해할 수가 없어요.
1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8: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13: 극한 충돌 끝에 이뤄지는 이런 제재는 이번 국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 해 전인 지난해 10월 과방위 국감에선 이른바 욕설 논란으로 퇴장이
19: 박정은 위원에게 퇴장해 주신 것을
14: 당시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장입니다.
13: 이보다 한 달 전 법사위에선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떼라며 야당 의원 3명을 동시에 퇴장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조배숙 위원님과 송석진 위원님과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퇴장을 명했으니까.
13: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끝에 발언 금지나 퇴장을 가능케 하는 국회법을 이용한 건데 유독 22대 국회에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해라, 위원장의 독재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할 만한 조치였단 입씨름도 매번 이어집니다.
20: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14: 정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0: 이렇게 바로 독재입니다.

0: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0: 고성만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2: 일각에선 발언권 정지나 퇴장이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찰은 앞서 퇴장 사건 관련 고발에 위원장 권한이라며 사건을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지 국회법을 남용한 다수당의 횡포인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여야 모두 지켜야 할 선을 이미 넘은 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우리 기술로 개발해 이틀 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발사부터 탄착까지 전 과정을 담은 사진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4: 미사일 시험 성공 장면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북한의 지뢰 도발 국면 속 대북 억제력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충남 태안 인근 해상 바지선에서 비행체가 화염과 함께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 지점인 수면에 정확히 내리꽂힙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이틀 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로 실물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장면에 이어 하루 만에 시험 전 과정을 담은 사진 50장이 전격 공개된 겁니다.
1: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는 평화이기는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는 힘도 역시 강력한 억지력, 국방력에서 나옵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극초음속 활공체는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속도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청와대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완료된 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미사일 참관과 사진 공개가 잇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 지뢰 도발과 잇단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낸 거란 분석입니다.
6: 청와대는 대북 억제력이 필요한 영역에선 앞으로도 이 대통령의 무기체계 참관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9: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4: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5: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6: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5: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6: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5: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7: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9: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평화의 공원과 노들공원 부근이 무척 혼잡합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 중심으로 길게 밀리고 있고요. 월드컵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 서행이 되고 있고 한강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난 는데 대략 16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양방향 밀리는데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사이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이 서초대로는 교대역에서 서초역 쪽으로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행 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인고속도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일단 인천 쪽으로 부천에서 인천 요금소 사이 1-2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중에 있고요. 서운분기점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서울 다가서 신월 부근 일대로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모두 앞에 47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치매와 간병에 대한 걱정은 우리 사회 전체 고민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백서에 따르면요. 오는 204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약 177만 명에 달하고 치매 유병률도 10.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를 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치매 진단만

0: 음료 다이어트 바로 도와드린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일타강사 전문가 두 분께 청취자분들의 질문 드리고요. 답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름날에 뵀던 것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 됐습니다.
2: 그러게요.
0: 날이 이렇게 선선해지다 보니까.
3: 와, 오늘 아침에 날씨 엄청 쌀쌀하더라고요.
0: 맞아요. 진짜. 이거 막 옷장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불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또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금융상품도 관리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타이밍 잡아보셔도 좋을 텐데요. 자, 오늘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3: 네, 청취자님들께서도 아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가입한 보장성 보험들 하나쯤은 꼭 있으실 텐데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나에게 왜 맞지 않은 보험 상품이었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고 해결해보는 팁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현재 내 보장이 잘 되어 있나 걱정이신 분들은 오늘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권준 팀장님은 어떤 거 강조하고 싶으세요?
2: 네, 얼마 전 제가 입원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간병 시스템을 이용한 분도 계셨지만 이 가족끼리 교대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다가 이 보험 보장 도움드린 사례까지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권준 팀장님이 꽤 큰
2: 맞아요.
0: 수술을 하시고 이겨내시고 돌아오셔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방송 전해주고 계신 건데요. 입원 후 간병 시스템 어떻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정부가 내년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 가운데 500곳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간병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선제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힘든 업무 특성으로 간병인을 하려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점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아팠을 때 간병 100% 우리는 다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일단 요즘은 이 주변만 살펴보더라도 이 맞벌이 가정이 아닌 집을 찾기가 더 어렵죠.
0: 그렇죠.
3: 그만큼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중단을 해야 되고 또 사실 간병을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간병인 보장이 눈에 가고 요즘에는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우리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권진 팀장님이 한 5일 정도 입원하셨었나요?
2: 맞아요.
0: 맞아요.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다들 제가 입원하신지 모르고 수술한지 모르는데 이 보이는 라디오 많이 보신 분들 제가 좀 헬쓱해진 거 보이지 않나요?
0: 살이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2: 맞아요. 이걸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입원해 있는 5일 동안 이 수술한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제가 혼자 거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간병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4인실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의 환자분들을 봤더니 간병인을 고용하셨거나 혹은 가족들이 간병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가족분들이 간병을 해주실 때에는 교대로 간병을 해주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3: 그러니까.
0: 가족들이 간병을 할 때는 교대로. 그렇죠. 간병을 하는 일이 업무면은 그 기간 내에

0: 가족이 있을 텐데 가족들은 사실 짬을 내서 돌아가면서 간병을 맞아요.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죠.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는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아도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힘든 상황이겠어요.
1: 맞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님과 이제 또 자녀분 두 분이서 이제 아침부터 밤샘 간호까지 이제 교대로 이렇게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간병에 대한 보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거나 아마 비용 부담을 충분히 느끼셨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또는 간병인을 썼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바로 이 간병인 보장인데 이건 좀 어떨까요?
2: 옆에서 누군가 간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간병인도 나에게 맞는 보장 혹은 보험료 등을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준비하셔야 하니까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준비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그럼 합리적인 보험료로 나에게 맞는 간병인 보험 구성하려면 어떤 것들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즉 보장을 준비할 때는요. 꼭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내 상황에 대한 의무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건데요. 이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내용은 대부분 과거 치료력 중에 질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시 또 약물 복용을 뭐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입원, 수술, 뭐 시술,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5년 이내에 뭐 암 진단 같은 중대 질병을 받은 적이 뭐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잘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내 병력 사항이나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말을 하고 보험사와 어디까지를 보장으로 구성할 건지를 약속을 해서 계약이 시작되는 거니까
2: 맞아요.
0: 알릴 의무 사항은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 짚어볼 건 어쨌든 이 고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 치료력에 따라 사실 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죠. 그 다음은 또 우리가 보험료 납입 부담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활동의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 뭐 60대 분의 경우 과거 치료력이 많아가지고 뭐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려 했더니 보험료가 매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이신지를 좀 이런 것들 따져보셔야 되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뭐 준비하셔도 괜찮겠지만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0: 그렇군요. 간병인 보장이 꼭 필수로 느껴지긴 하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 혜택도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것만 믿고 또 준비를 늦추다가 막상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또 약간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되니까 그런 적정선을 좀 잘 고려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제 준비를 하실 때에는 보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납입 기간이라든가 만기까지를 정확히 잘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이 간병인 보장이 꼭 필요하시다면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불안한 이 간병인을 썼을 때에 대한 대비가 마련이 되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긴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를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집도 이런 대비를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돼서 고민이라면 또는 나는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장이 맞는지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릴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김종수 팀장님.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애프터.
2: 이거 아니었나?
0: 이 애프터 어떻게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애프터 외치는 것만큼이나 애프터 사연 결과 만들어주시려고 두 분이 정말 이번에도 맞아요. 앱 많이 쓰셨을 텐데 자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3: 네. 이번 사연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지인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 7년 전 보험 설계사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보장을 준비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한 달에 월 보험료는 40만 원대를 납입하고 계신데 보험료 대비 보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받고 싶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다고 해요.
0: 일단은 이거 중요해 보여. 이분은 지금 현재 50대. 그렇죠? 내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뒤면은 은퇴의
3: 그쵸.
0: 연령을 맞이하게 되시고 한 달 보험료가 40만 원대 나가고 있다? 이거 적지 않죠. 않아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2: 네. 지금부터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선 12년 전에 가입하신 종합보험 8만 원짜리 상품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실손의료비가 추가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설계사이신 지인분한테 가입한 상품은 총 6건이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종합보험이 총 3건에서 17만 원,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고 또 운전자 보험도 2건이나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 2건에서 5만 원. 또 간병인 보험도 7만 원에서 이렇게 총 44만 원을 정확히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0: 좀 뭔가 중복되고 과해 보이는데 보장은 어땠을까요?
3: 우선 하나씩 보장을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던 17만 원의 종합보험. 이 꼭 필요한 암 진단비,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그 외에 수술비 보장도 잘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있었죠.
0: 문제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2: 네, 이제 보장과 관련 없이 일단은 이 바로 상품의 선택과 납입 기간에 대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청취자님의 경우는 현재 고지혈하고 고혈압 약물은 복용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수술이나 치료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다른 상품보다 비싼 초간편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0: 간편도 아니고 초간편이니까 정말 보험료가 초초초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인분은 청취자분한테 이런 보험을 권유하신 걸까요?
3: 혹시라도 이 가입한 시기에 청취자분께서 치료력이 있었는지도 사실 확인을 봤는데 아무 병력이 없으셨거든요.
0: 네.
3: 이 보장을 준비해 주실 때 상품 선택을 잘못하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납입 기간이에요. 7년 전이면 청취자분께서 정확히 52세이실 때였거든요. 근데 보험료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 청취자분은 믿고 가입을 하셨던 터라 사실 납입 기간이 30년인지 모르고 가입을 하시면서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0: 아, 좀 상당히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요.
2: 그뿐만 아니라 이 또 자가용을 운전하고 계시는 청취자님이시거든요. 이 운전자 보험을 2건으로 아까 총 5만 원을 납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맞아요.
2: 이렇게 5만 원인 이유는 이 운전자 보험 안에 운전자 담보 외에 불필요한 상해 진단비라든지 뭐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 같은 이런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두 개로 나뉘어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0: 사실 운전자 보험은 법령이 바뀌면은 우리가 새롭게
2: 그렇죠.
0: 재가입을
3: 맞아요.
0: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는 운전자 관련 특약 말고는 다른 거 넣지 마셔라. 이거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은 그동안 했던 보험료 보장 다 사라지니까
2: 맞아요.
0: 보험으로도 안 되고 다른 특약도 넣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청취자님 그런 운전자 보험을 두 건 갖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3: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보장이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항상 안도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점검을 항상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랍게 보험료를 줄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종합보험이 총 3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잖아요. 그 나머지 두 건은 4만 원, 3만 원의 상품에는 암에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와 입원비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점은 여기서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으셨어요.
0: 아, 그렇군요. 이 갱신형 또한 보험료 부담이 지속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실 텐데, 근데 사실 암 관련해서 주요 비급여 치료비 특약은 요즘에 막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갱신형으로 밖에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하신 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2: 아니에요. 아직 이 보험사 상품마다 아직까지 암 관련한 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비갱신형으로 출시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뭐 치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준비를 원하실 때는 사실 이런 갱신형도 짧은 주기인지 긴 주기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지인이 설계해줬으니까 잘 해줬을 거야. 나보다 전문가니까. 이렇게 철석같이 믿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는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를 하더라도 더블 체크 그 이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도 관련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은 간병인 보험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좀 어떠셨을까요?
3: 예, 간병인 보험을 보면은 20년만 납입하면 되시는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증권을 저희가 재발행해서 확인해 보니 문제가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이었던 거죠.
0: 그러면 이분은 지금 모든 그 보험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한 게 하나도 없으신
3: 맞아요.
0: 거예요.
3: 이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은 들으셨대요.
2: 20년 안에만 인상이
3: 맞아요.
2: 안 되겠죠.
3: 근데 이 뜻은 20년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그 말은 20년 후에는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라는 건데 20년 후만 되더라도 청취자님은 70대. 그러면은 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보험료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인상이 되면 또 해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겠죠.
0: 그러네요. 결국에는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험이었던 거네요.
2: 네. 그게 바로 좀 문제였던 건데요. 이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당신 보험료가 뭐 저렴해 보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품을 유지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 계속 보험료가 이제 갱신될 때마다 인상된다는 더 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면 특히나 이제 이 간병인 같이 우리 보장을 막 100세, 110세까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맞습니다. 매달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 집 보험료 진짜 잘 모른 채로 돈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래서 전문가의 점검과 체크가 필요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면요.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분석,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적정 판단까지 재무점검, 보험점검 도와드리는데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 어떤 개선안이 나왔을지 청취자님 앱서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4: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5: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의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수 주치의님, 청취자분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네, 지금부터 이제 처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시기를 고려해서 이 청취자님께서는 30년 납입에 월 17만 원을 납입을 하는 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0: 네.
2: 그래서 20년 납으로 납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요. 또 필요한 보장을 준비를 했을 때 월보험료를 또 따져봤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이 30년 납의 상품으로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또 새로 가입하실 상품의 총 보험료를 비교해서 총 납입 금액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비교를 해보셨을 때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게 낫을까요? 새롭게 20년 납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했을까요?
3: 계산을 해봤더니 기존의 보험을 앞으로 23년을 더 납입할 금액을 따져보니까 총 4,692만 원 정도 되셨고요. 네.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면서 20년 납으로 새롭게 가입을 하실 때에는 월 보험료가 14만 원으로 총 납입 금액은 4천만 원이 되셨어요.
2: 700만 원이 납입했어요.
3: 그동안 이 납입한 비용은 아깝긴 하지만 이 앞으로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아무래도 새롭게 저렴한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안내를 도와드린 거죠.
0: 그동안 냈던 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유지를 하는 게 덜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700만 원 가까이를 아끼면서도 보장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최근에는 암 관련해서 비급여 치료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보험료 7만 원씩 납입하고 계셨고 갱신형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3: 이 보험사 상품마다 암 관련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회사도 있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품과 회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이 치료료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원하실 때에는 갱신형이 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비갱

0: 신용으로도 비교를 꼭 해보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1: 저희 마찬가지로 그동안 납입하셨던 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아깝지만 과감히 정리를 하고요. 이 비갱신용 상품의 보장을 준비를 새롭게 도와드렸습니다. 뭐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 뭐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 또 요즘에 많이 하죠. 다빈치 로봇 수술, 그다음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는 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기존 것들을 좀 정리하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좀 이전보다 더꽉찬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두건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운전자 보험으로 좀 조정을 도와드려서 보험료를 만 원대로 줄여드렸고요. 마지막 큰 문제였던 이 간병인 보험, 한 달에 7만 원씩이나 납입하고 계셨던 것도 갱신형이었던 걸 이제는 비갱신형으로 보장은 똑같이 준비하면서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죠.
2: 50대에 가입하셨고 20년 후면 70대이신 청취자님이신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조정된 보험은 탄탄하게 가져가시면서도 노후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프게 된다면 이 보험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간병인 보장도 사실 필수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만약에 보험료가 이게 계속 오른다면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0: 당연한 거죠. 이 갱신형이 사실 월 보험료가 비갱신보다 당시에는 저렴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방금 우리가 계산 했듯이 총납입 보험료 혹은 인상될 보험료까지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비갱신형이 월등히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간병인 같은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2: 그렇군요. 그럼 이번 상담을 통해서 청취자분은 내 보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고 똑같은 보장을 준비하면서도 보험료를 많이 줄이실 수 있게 된 거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새롭게 도와드리면서 월 보험료가 약 5만 원 정도 되셨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이 가지고 계셨던 44만 원의 보험료를 총월 22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여드리면서 상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 그렇군요. 보장은 괜찮았지만 이게 이제 갱신형 상품인데다가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돼 있어서 굉장히 좀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많은 청취자님의 보험 상태였습니다. 싹 다이어트하면서 절반의 가격으로 비갱신형 상품으로 위험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는데 끝으로 요거 하나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비급여 주요 치료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청구율이 많다라는 건 어쨌든 활용도가 되게 높은 보험이라는 건데
1: 그렇죠.
2: 실제로 암 주요 치료비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비급여 치료비 보험금 청구 사례도 많이 있나요?
1: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이게 뭐 우리가 청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비급여 치료가 많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내가 이 치료비가 준비가 안 돼서 더 나은 치료법을 취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 치료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갱신형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보험사들도 계리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느 정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게 나오게 되니까 여러 이제 경쟁사들에서 비갱신형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주요 치료비 안에도 급여와 비급여가 다 되는 것 같은 경우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이런 것들이 출시되다가 이제는 왜 우리가 좀 저렴하고 좀 보장을 받고 싶은 것만 이렇게 좀 특정해서 받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험료 많이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혀서 비급여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비급여로 제한해서 비급여 치료비만 이제 또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비갱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떤지부터 이제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만 보완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2: 좋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이런 대비를 많이 한다는데 정말 일선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는 보험 특약들인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거예요.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현장의 소리 생생하게 담아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들로 구성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두 분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보살님 두 분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3345번님. 실손의료비에서 암 비급여 치료도 보장되지 않나요? 근데 별도로 그 비급여 치료비라는 거 준비를 더 해야 되나요?
1: 아, 예, 이 가장 좀 절묘한 질문입니다. 이 고객분들도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손을 가입해 놓은 게 아닐까요? 왜 저한테 비급여 치료비를 권유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치료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하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암세포를 줄어들기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요. 보통은 항암 방사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우리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입원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게
0: 통원으로 하는군요.
1: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0: 한도가 부족해요.
1: 그렇죠. 맞아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뭐 1, 2세대야 25만 원까지 하루당 지급을 한도로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다 20만 원 한도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표적 항암 치료가 1회 치료비가 뭐 평균적으로 6, 700만 원 하는데 네, 600만 원 내가 방사선 치료랑 7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20만 원 받고 나머지 680만 원을 내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 횟수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엄청난 큰 비용이 들겠죠.
0: 그래서
1: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2: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손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자기 부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러 차례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주요 비급여 치료비 특약 같은 게 왜 필요한지 일단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청구율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실손 의료 비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거 다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통원이라는 한도의 함정을 우리가 너무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아까 청취자님도 운전자 보험 두 개 가지고 계시면서
1: 아,
0: 거기에
1: 맞아요.
0: 불필요한 특약 막 있으셨잖아요. 1154번님. 운전자 보험에요.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같이 가입도 있습니다. 3만 원 내고 있는데 이거 보장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2: 아까 우리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보장이 좋으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바뀔 때마다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2: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보장도 같이 없어졌다가 다시 가입을 하지만 이렇게 다시 재가입을 할 때에는 나이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도 다시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에 해당하는 보장만 가입을
1: 그렇죠.
2: 하고요.
0: 그렇죠.
2: 나머지에 대한 질병과 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져가서
1: 그렇지.
2: 90세 혹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월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적고 더 효율적이죠.
0: 잘 들으셨죠?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1154번님께도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5127번님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요. 30년 만기 갱신형입니다. 이 상품도 나쁜 걸까요?
1: 뭐 단순하게 뭐 이 30년 만기 갱신 상품 이거 하나만 있으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우리가 앞선 사연도 이제 갱신형 상품들을 50대 분이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 갱신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갱신형으로 강조를 많이 드린 건데
0: 맞아요.
1: 만약에 이분께서 뭐 예를 들어 50대 남성분이라고 치면 대부분의 보험이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특정 예를 들어 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암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했다든지 뭔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비용을 적게 드리고 추가로 내가 계단식으로 보장을 하고자 했다면 갱신형 상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또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30년 만기 30년 갱신형 상품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30대가 가입했어도 6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상품들이 비갱신으로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갱신형으로 한두 개 갖고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0: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은 고령화 시대 필수 준비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간병비, 간병인 보험 준비 방법 살펴봤고요. 청취자님 리모델링 사연 통해 나에게 꼭 맞는 보장안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나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고민이라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요청하고 재무 상담, 보험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고 클릭비의 드리밍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

0: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맑은 가운데 바깥 활동 즐기기에 좋습니다. 다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는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발달하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에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구간이 전 시간에 비해서 더 늘어났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모두 앞에 58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37km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47km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데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 사이 교통량이 많고 경기권에서도 여주에서 이천, 덕평에서 양지터널 사이에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제재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4: 올해 초 $5.15였던 경유 가격이 지금은 $8.38까지 올랐습니다.
3: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4: 러시아와의 중대한 합의로 막대한 양의 경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합니다.

0: 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 속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번 승인 조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0: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서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러 정상이 합의한 다음 달까지의 경유 공급 물량은 600만 배럴 수준으로 미국의 1.5일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러시아가 이후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해도 역시 제한적인 물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 연합은 제재 발효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3: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1: 법원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입니다.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오늘 희망적인 점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총리입니다.
3: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당시 2층에선 폐업한 당구장 공간을 빌려 유통업체가 어르신 60여 명을 모아 생활용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르신 60여 명이 대피했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건물은 물론 안에 있던 자동차까지 전부 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22명을 태운 낚싯배가 침수됐는데 해경이 전원 구조해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5: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활활 타는 불길이 자동차에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오전 9시쯤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2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심한 연기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6: 밖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랑 뭔가 쓰러지는 그런 듯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막 큰 화재 연기랑 불이 정말 크게 나고 있었어요.
5: 이보다 앞선 아침 7시 40분쯤에는 인천 팔미도 부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 한 대와 경비함정 9척을 투입해 배에 타고 있던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가량이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엔 전남 광주 광양시 광양읍에서 70대 남성 2명이 등유 탱크에 깔렸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하반신을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300리터 용량의 등유 탱크를 비닐하우스 근처로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오류에 대해 쿠팡 측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가능성엔 선을 긋고 피해 고객 등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어제 새벽 한꺼번에 복통이 된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의 접속 장애는 2시간여 만에 해결됐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보안 우려가 제기됐는데 쿠팡 측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쿠팡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가능성을 일축한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산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겐 정리빌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 5천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쿠팡 이츠 역시 별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취소된 이용자에겐 3천 원 쿠폰을, 주문하려다 접속 오류로 결제하지 못한 고객에겐 1천 원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음식 점주와 배달 라이더에겐 주문 접수 이후 취소된 건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배송 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배달 차질을 빚은 쿠팡 퀵플렉스 택배 기사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소스 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개발자 플랫폼 GitHub에 지난 8일 올린 글에서 아르텍스가 악용된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비공개 소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버전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지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숨진 제주 교사 추모 집회 뒤 1년 4개월 만에 선생님 수만 명이 다시 아스팔트에 모였습니다. 보복성 신고가 두려워 교육 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정서적 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8: 드라마 참교육은 극단적인 허구를 통해 교권을 바로잡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모순되게도 폭력과 무차별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자고 선생님들이 다시 교실에서 나와 아스팔트에 섰습니다. 굳이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희초 사태 등을 계기로 교권 오법이 시행됐지만 무분별한 악성 민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상 정서적 학대 의미가 모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여전히 학대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9: 지도하면 정서적
1: 학대, 송수연 교사 노조연맹 위원장입니다.
9: 지도하지 않으면 방임이라고 신고당하는 교사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8: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대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현안 해결엔 침묵하며 현장에 혼란만 주는 행위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10: 해결할 능력도 없고
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입니다.
10: 책임질 의지도 없고 실행할 힘도 없다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8: 일부 국회의원과 교육감도 집회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교사들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0: 까지 입법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경찰청은 지인을 흉기로 공격한 뒤 해외로 달아난 영국인 남성을 도주 9일 만인 현지 시각 지난 8일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에서 20대 여성 지인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주 직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하고 A씨의 영국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현지 당국과 공조해 소재를 추적해왔습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제작하고 지인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통화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만 원권 위폐 20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팀 A매치 4연전을 마치고 소속팀 LAFC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밴쿠버와의 홈경기에서 팀의 부진을 씻어내고 이번 대표팀 소집 기간에 흔들린 명예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2: 지난달 말 입국해 이달 초까지 A매치 4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 57, 58, 59호 골을 잇따라 터뜨리며 A매치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올린 한국 남자 축구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서는 새 기록을 썼지만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표팀의 경기력과 조직력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고 특히 김민재와 황인범, 황희찬, 이른바 96 라인의 동반 은퇴설마저 불거졌습니다. 기저엔 주장 손흥민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3: 분위기가 좀 무거운 거는 사실인 무거웠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팀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이 팀을 정말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은데.
2: 영광과 상처를 뒤로 한 채 손흥민은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LAFC는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만 챙기는 부진의 늪에 빠져 있어서 간판 공격수 손흥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감독이 경질돼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 이어 소속팀에서도 임시감독과 함께해야 합니다.
4: 앞으로 6경기 동안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우리 팀의 정체성을 빠르게 확립해야 합니다.
2: LAFC가 임시사령탑 체제에서 처음 만나는 밴쿠버는 서부 콘퍼런스 선두를 달리고 있어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다만 직전 밴쿠버 원정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넣었던 손흥민이 복귀한 만큼 이번 홈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

0: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하고요. 서울 시내도 자동차 전용도로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게다가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인천 쪽으로는 부천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강원권에서 22km 구간, 반대 또 경기권에서는 37km 구간 차량 더디게 이동을 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모두 앞에 47km 구간이 밀리는데요. 특히 당진에서 포승,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상남 7터널에서 내린천휴게소, 설악에서 화도,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강동대교 진안 지점 1차로와 하위차로에서 각각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차량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이후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쭉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내부순환로 역시 강서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성산램프를 지날 때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서초대로 교대역에서 서초역 쪽으로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고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고 햇살은 참 다정했던 토요일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 오늘 같은 날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죠. 출근길 서울 시내 도로도 생각보다 한산한 걸 보니까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가을을 즐기고 계신가 봅니다. 와,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한껏 여유를 부리다 보니까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창밖 풍경에도 조금씩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순간이 하나씩 남겨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자넷 잭슨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Miss you much.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Miss You Much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넷 잭슨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이번 시간 역시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간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

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세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종서님의 신청곡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고 특히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면서 이 아쿠아 그룹 노래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카툰 히어로 듣고 싶어요라고 신청곡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돈나의 Material Girl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아쿠아 Cartoon Hero, 이어서 마돈나의 Material Girl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관음동 건물 천장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역수사대 등 32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조물 결함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70대 여성 등 38명이 다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했는지 밝히라고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022년 당시 경찰에 미국 사법 공조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이 멈춰 세웠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지 한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당시 국제사법공조 결재권자는 혐의 당사자인 아버지였다며 셀프 무혐의 의혹을 제기했고 조계원 대변인도 검찰이 수사를 막은 게 들통났는데 한 의원이 못 들은 척한다며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일부의 대북 의료지원 구상을 조롱해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낮은 자세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지만 정 장관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 선전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을 직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의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이어서 암브로시아가 부릅니다. Biggest Part of Me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은 이 상을 국제범죄의 모든 생존자들에게 바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필라이 재판관은 현지 시간 9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소된 나치 지도부의 재판이 열렸던 독일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라이 재판관은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역사적인 법정에 있었다는 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뗐습니다. 필라이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호명됐을 당시 뉘른베르크 포럼 행사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격분하며 수상자와 노벨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줬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8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곧 해결할 것이라며 각국 정상들의 추천서까지 전달됐는데 상을 받지 못한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 대비 소폭 내려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지난주보다 리터당 0.4원 내린 1857.6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와 비교해 0.1원 내린 1843.3원을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의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Guns N' Roses의 Sweet Child of Mine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0: 인천 한울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내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한울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에는 최대 5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여파로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대구 관음동 상가 건물 1층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3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르신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활용돼 부상자 대부분이 70대 안팎의 노인이었습니다.
3: 오늘 새벽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정작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2: 미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보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3: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악용 논란 끝에 결국 소스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2: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러시아산 경유를 대규모로 공급받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를 돕는 투자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0대와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

0: 7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1: 5마트에서 앞에서 막 니라요. 니라 오면 막 천장에
2: 피해자입니다.
1: 다 니르려. 막 피해서 나와도 나올 소리는 뭐다 니라 앉아가지고. 그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뭐도. 병신 할수 없어요.
0: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3: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2: 대구 강북소방서 현장
3: 부상자는
2: 지휘단장입니다.
3: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0: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4: 새벽 시간 경기 광주시에서 음주 승용차가 덮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5: 그런데 이 운전자가 정작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유리창이 깨진 승용차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구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문영동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건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7: 오토바이 운전자
2: 처방
7: 신경지에서
2: 관계자입니다.
7: 차원에서 자발순환 회복됐었고 열성 같은 것들은 확인이 됐긴 했거든요.
6: 만취 상태였던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오토바이 주인을 확인했더니 A군이 아니었습니다.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곳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수원시였습니다. 지난 5일 집 근처 상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출장을 다녀왔더니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쳐갔다는 게 실제 주인의 주장입니다.
8: 피해자랑 어떤 관계시냐 물어봐서 저는 이제 모르는
2: 오토바이
8: 사람이고 제
2: 실소유주입니다.
8: 오토바이 훔쳐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오토바이 절도 여부를 포함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 살해한 50대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전남 광주 나주에서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부부가 살던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답사하고 자전거와 화물차,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한 점으로 미뤄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거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5: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순 없단 건데 최근 양국 정보 협력을 둘러싼 이상 기류 속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10: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2: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11: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2: 합참
11: 제가
2: 의장입니다.
11: 말씀드리겠습니다.
9: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발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 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국민의힘은 백악관 관계자의 동맹 기준 준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라며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반미 노선과 대북 굴종 외교로 한미동맹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5: 우리 기술로 개발해 이틀 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발사부터 탄착하는 장면까지 사진 50장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충남 태안 인근 바다에서 불꽃이 번쩍인 뒤 하얀 연기 기둥을 내뿜으며 활공체가 솟구쳐 오르고 이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활공체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만 알려졌는데 시연에 성공하는 과정 전반이 공개된 셈입니다.
4: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 파악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2: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13: 올해 초 $5.15였던 경유 가격이 지금은 $8.38까지 올랐습니다. 트럭 운송업체 공동 소유주입니다.
12: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는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13: 러시아와의 중대한 합의로 막대한 양의 경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2: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3: 미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번 승인 조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러시아 국영 방송입니다.
12: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1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 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6: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 주세요. 이 캠페인

0: 이는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10월의 둘째 주말이자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낮에는 가을 햇볕에 온종일 따뜻했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서 앞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저녁에는 따뜻한 외투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오후 5시부터 서초역 8번 출구 일대에서 하위 3개 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저녁 7시 반까지는 서초역에서 교대역, 강남역 지나 CGV 앞까지 하위 2개 차로 이용해서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초대로 교대역에서 대법원 쪽으로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북 일산 방향 사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이 부근의 차량들 속도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 일대까지 정체되고 있고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 때까지도 다시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내외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도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구리시계 일대부터 종암 분기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도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사패산 터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대 많이 밀려가는 모습입니다. 여파로 의정부 나들목에서 송추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20km 내외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아리아가 아닐까요? 오페라 아리아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813년 10월 10일은 작곡가 베르디가 태어난 날입니다. 아, 베르디는 20대부터 70대까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오페라를 썼는데 그 긴 세월만큼 그의 음악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대에 쓴 나부꼬와 70대에 쓴 오텔로 사이에는 45년의 시간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베르디가 강렬하고 직선적인 음악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면 말년으로 갈수록 음악은 훨씬 섬세하고 깊어집니다. 나부꼬를 20대에 썼군요. 이 나부꼬가 정말 엄청나게 그란데한 오페라인데 말이죠. 오텔로는 아주 무거운, 무겁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장군 이야기랄까요. 오텔로는 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오페라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 차이를 이렇게 두 곡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베르디에게 첫 번째 큰 성공을 안겨준 작품이죠. 1842년 초연된 나부꼬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1887년 초연된 오텔로 사막에서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꼬 중 히브리도에들의 합창, 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페라 오텔로 사막에서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아베마리아,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거는 데스데모나의 아리아였지만 한번 오페라 오텔로는 오텔로의 아리아 디오미포 데비를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 버전으로 저의 추천입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753님, 다리가 삐어 인대가 찢어져 두 달 만에 노크합니다. 낮엔 아직 덥기는 해도 걷기 좋네요. 음악 들으며 가을 마중 나가야겠습니다. 아, 이거 인대가 찢어지신 게 회복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걷기 좋다고 하신 거겠죠? 아, 이게 날씨가... 요즘 다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갑자기 추워져서 뭔가 몸이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몸이 따뜻하다가 낮엔 덥다가 밤에 추우니까 경직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감기는 정말 너무 많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대 뼈 다치는 건 이 하루 이틀에 낫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 근데 죄송한데 다리가 삐고 인대가 찢어지셔서 두 달 만에 노크를 라디오를 못 들으실 정도였습니까?
1: 네.
0: 아니 뭐 그러실 수 있죠. 네. 농담이에요, 농담. 나쁘지 말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네. 8005님, 실디는 어떤 토핑이 올라간 피자를 좋아하세요? 라고. 저는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토마토 소스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피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주문할 때 토마토 소스를 빼달라고 해요. 그렇지만 고르곤졸라는 기본으로 시키죠. 소탈하게요. 실디의 피자 취향 궁금해요. 듀엣에 제발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피자의 기본은 마르게리타입니다. 토마토 소스가 없는 피자를 피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리곰탕면을 먹지만 그거를 라면의 기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고르곤졸라는 피자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자지만, 이탈리아가 피자의 본고장이고 피자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는 마르게리타가 기본이라는 것. 토마토 소스를 먹지 않으면 사실 피자를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파스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토마토 파스타가 있고 뭐 오일 파스타 있고 이렇게 뭐 까르보나라가 있는데 크림 파스타가 있는데, 피자는 토마토 소스로 먹기 위한 약간 모르겠어요. 마르게리타. 거기 말 그대로 진짜 기본 도우에 토마토 소스만 발려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게리타는 이탈리아 피자협회가 인정한 전통 나폴리 피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피자를 먹으면서 미국에서 개발한 미국식 피자를 먹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토마토 소스가 없는 피자라. 그럼 여러분 매콤하지 않은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면을 먹는데 매콤하지 않다. 그런 느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라면이라고 하지 않는 느낌. 제 생각이었습니다. 피자, 저는 일단은 치즈 쪽인 것 같고요. 치즈가 많은 뭐 꽈트로 치즈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어디서 피자를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피자를 먹는 화덕 피자면 저는 일단 마르게리타와 고르곤졸라 것 같고, 미국식 피자를 먹는 어떤 이런 체인점 피자라면 페페로니와 치즈로 보통 어렸을 때는 콤비네이션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는 하와이안은 안 먹습니다. 네. 이게 하와이안 파가 아니잖아요. 해롱이님, 제발처럼 애절하고 감정이 짙은 노래도 좋고 기회가 된다면 봄처럼 나긋나긋하고 예쁜 노래도 들어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봄처럼 나긋나긋하고 예쁜 노래라. 사실 뭐 듀에토에게는 봄 노래가 있죠. 봄이 분다. 봄이 올 때 틀어드리는, 봄이 올 때 들을 수 있는. 근데 그게 하긴 나긋나긋하거나 예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 노래가 웬만큼 다 애절해서 추억을 걷다도 나긋나긋 애절? 나긋나긋? 나긋나긋 예쁜 노래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룸님, 졸다가 설공천 꿈꾸고 계세요. 웨이컴 모두 일어나. 추억의 설국찬이네. 듀에토 노래들도 클래식 버전 앨범 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랑 공연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는데, 클래식 버전 앨범이라는 게 클래식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클래식 곡들을 가지고 있는 앨범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듀엣토 노래들도라고 하셔서 기존의 노래들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노래들을 해달라고 어쨌든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사실 저희 노래가 웬만한 가요 앨범에 비하면 스트링이 오케스트라 수준이라 사실 클래식 버전이에요. 이게 가요들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뭐 스트링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 음악들은 들어보시면 오케스트라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확실히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만들려면 노래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저희들도 공연을 하다 보면 오케스트라랑 원래 곡을 맞출 때가 있잖아요. 느낌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반주 MR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랑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곡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공연이랑 라디오랑 많이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아스트로 빠지림. 지난 추석 연휴에 K가곡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노래 중 슬리가 불렀던 내 맘의 강물이 제일 듣기 좋았어요. 그리고 듀디 노래들 대부분이 가을에 듣기 좋은 듯해요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가곡도 아는 노래를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죠. 아는 노래니까. 제가 불렀던 내 맘의 강물은 제가 불렀던 걸 들어보셨으니까 좀 더 익숙하니까 듣기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맘의 강물이 노래가 이뻐요. 이거야말로 나긋나긋하고 예쁜 노래인가? 수많은 나. 네. 어쨌든 뭐 2부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해볼까 합니다.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조수미쌤 데뷔 40주년인데 한 번도 실제로 공연해서 보질 못했네요. 일단 저는 듀엣토 데뷔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를 목표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일디보의 이사벨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조수미 선생님이 데뷔 40주년으로 공연을 하고 계시죠. 아, 제가 조수미 쌤 공연을 실제로 봤던 때가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드미트리 호보로프스키랑 같이 공연하실 때 가서 직접 봤었거든요. 크, 열기가 대단했었죠. 어쨌든 듀엣토 30주년이면 아직 20년은 남았네요. 20년 뒤까지면 뭐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운동을 시작해서 20주년, 30주년까지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수분들이 이제 40대 접어든 가수분들이 막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가요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성악가들은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성악가가 40대를 잘 넘기면 60대까지 노래할 수 있다. 또 60대를 넘기면 또 80대까지 노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한 번씩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는 제가 봤을 때 건강이나 이런 체력관리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예전처럼 노래를 일부러 파워풀하게 그냥 냅다 이약 부르지는 않는 것 같고 좀 더 아름답게 이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힘으로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는 게 결국 목에 치명적이거든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공모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제발 이어서 일디보의 이사벨 듣겠습니다.

0: 로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10월 10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한글날 연휴 특집으로 우리 가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곡들로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특집 슬기의 플레이리스트 K가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들이 나올지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국립발레단의 지젤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젤은 낭만 발레를 대표하는 작품이죠. 아돌프 아당의 발레 음악 지젤 1막 시작 부분을 마이클 틸슨 토머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9: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0: 따뜻했습니다. 다만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에서는 모레까지 최대 5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 수준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 고속도로는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꾸준히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새말 부근에서 원주 나들목까지 4km 구간과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 나들목까지 아직은 8km 구간 정체입니다. 덕평에서 양지 터널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광교 터널 지나서 북수원 나들목까지도 아직은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서울 쪽 이동하는데 안성 분기점을 지나서 안성 나들목까지 2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당시 2층에선 폐업한 당구장 공간을 빌려 유통업체가 어르신 66명을 모아 생활용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르신 66명이 대피했고 3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은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역수사대 등 32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조물 결함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 된 건물로 최근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3: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0: 대구 강북경찰서장입니다.
3: 판매 행사를 했다가 올 10월 3일 날 재계약을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2: 판매업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원래는 이제 당구장 용도
0: 대구 강북 소방서 현장 지휘단장입니다.
4: 그 중간에 이제 당구장을 철거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2: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데

0: 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건물은 물론 안에 있던 자동차까지 전부 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22명을 태운 낚싯배가 침수됐는데 해경이 전원 구조해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송수연 기자입니다.
0: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활활 타는 불길이 자동차에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오전 9시쯤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2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심한 연기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2: 밖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랑 뭔가 쓰러지는 그런 듯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막 큰 화재 연기랑 불이 정말 크게 나고 있었어요.
0: 이보다 앞선 아침 7시 40분쯤에는 인천 팔미도 부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 한 대와 경비함정 9척을 투입해 배에 타고 있던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가량이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엔 전남 광주 광양시 광양읍에서 70대 남성 2명이 등유 탱크에 깔렸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하반신을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300리터 용량의 등유 탱크를 비닐하우스 근처로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오늘 새벽 1시쯤 경남 진주시 미천면에 있는 콩나물 재배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재배사 두 개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전국 소식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진위와 다르다며 옥중 입장을 통해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 석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가석방 요구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5년째 복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장 누명을 쓴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더 말을 얹지 않겠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가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가석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지만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이화영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
6: 이진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5: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4: 이 전 부지사 측은 형 집행정지도 시도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관할 공소청장 허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건강 문제 등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경우의 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 요건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3자 뇌물 혐의 등 각종 고발 사건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승인 청탁 의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매우 엄중한
9: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
8: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김 전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7: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브로커 양모 씨가 청탁 알선 대가로 제넨셀 창립자 강모 씨로부터 6억 원을 받을 거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경찰이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경찰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강 씨의 2심 판결문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서울경찰청이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피해를 주장했다는 의혹인데 고발인 주장부터 들었습니다.
10: 본인들이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9: 김순환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10: 이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국민들한테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7: 경찰은 의혹만으로 수사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향후 피해자나 동석자들 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의혹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최근 경찰이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걸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 강제 수사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의료진 형사특례 도입을 앞두고 응급진료 현장 피해를 줄일 원칙이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지난달 30일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청색증 치료를 받다 숨진 생후 5개월 영아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경련 증상을 보인 아이가 있었고 처방용 컴퓨터도 경찰에 내줘 진료를 방해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때 무더기 기소된 7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필수 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됐다며 응급실만큼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우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 자료 제출에 협조를 했던
9: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 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
13: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9: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13: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 다만 내년 5월 필수 의료 사고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진 기소를 면제하는 형사 특례가 도입되는 만큼 정부가 응급진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불가피한 수사 절차는 보장하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3: 시민들의 발이 되는 지하철을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기관사들, 급한 용변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짧은 회차 시간 내에 이용하게끔 간이 화장실이 마련됐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4: 변기에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고 옆에는 쓰레기가 가득 담긴 비닐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관사들이 쓰는 간이 화장실입니다. 한 번에 길게는 4-5시간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은 비좁은 운전실 안에서 용변을 보거나 종점이나 회차 지점 간이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15: 보통 평균 4시간 42분.
9: 서울 지하철 5호선 기관차입니다.

0: 열차를 운행하고 중창역에 있는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열차를 운행할 때마다 거의 매번 들리는 편이고
1: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8개 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은 모두 3,326명. 이들을 위해 마련된 간이 화장실은 15개에 불과합니다. 여성 승무원도 266명인데 여자 화장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개수도 적은데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2: 지하철 회차 지점에 마련된 간이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고 청소가 힘든 탓에 멀리서도 악취가 느껴질 정도로 열악한 모습입니다.
1: 한 달에 청소는 두 번뿐. 고장이 잦고 쓰레기도 금세 쌓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기관사들은 호소합니다. 화장실에 가느니 아예 끼니를 거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3: 뭐 식사 시간이 걸쳐 있다 하더라도
4: 8호선 기관사입니다.
3: 시설이 썩 깔끔한 편은 아니라서 특히 여직원들은 그냥 아예 없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1: 화장실 가는 걸 참으면서 장시간 운전을 견뎌내야 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이렇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근무해야 하는
4: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근로
5: 환경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 요건이라도 지킬 수 있게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간이 화장실 변기 고장을 막기 위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급수 화장실을 시범 도입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YTN is FM.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포근한 가을 햇살과 함께 따뜻했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충북, 제주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오늘은 모레까지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김포 진출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유로에서 김포 나들목까지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전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는 5km 구간 밀리고 있고 계양 부근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다시 7km 구간 정체입니다. 장수 나들목에서 송중동 나들목 사이도 다시 5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영동선과 서해안고속도로 도심 쪽으로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방향의 정체는 밤 11시 이후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17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웨일스의 전통 노래 수여간, 바리톤 브린터펠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수여간은 웨일스어로 자장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웨일스 출신의 바리톤 브린터펠은 웨일스어로 된 자신의 고향 노래를 즐겨 부른다고 하는데요. 브린터펠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들려드리는 바리톤이죠. 사실 저는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거의 뭐 190에서 2m 되지 않나?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바리톤이죠. 굉장히 제가 성악을 했을 당시에 아주 핫한, 아주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너무 유명한 바리톤이죠. 브린터펠은 오페라 무대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뒤에도 이런 웨일스의 노래들을 꾸준히 불렀고 고향의 노래를 모은 음반도 여러 장 남겼습니다. 아, 브린터펠이 그 영화배우 유명한 잭 블랙과 굉장히 닮았어요. 네. 성악가에게는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고 또 유난히 마음이 가는 자기 나라의 노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1부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제 한글날을 맞아서 좀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슬기의 플레이리스트 K가곡. 제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우리 가곡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곡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곡인지 어떤 이야기

전에는 팬텀싱 이전에는 부르긴 했지만 팬텀싱 이후에 처음 불렀던 한국가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인 작사 작곡 내 맘의 강물. 이수인 선생님은 고향의 노래 별을 비롯해서 많은 가곡과 동요를 남긴 작곡가입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서정적인 선율을 만드는 데 뛰어났죠. 이 내 맘의 강물이 정말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수인 선생이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대표적인 가곡인데 제목에 등장하는 강물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지나온 세월과 인생을 겹쳐놓은 작품이죠. 네, 수많은 날은 이미 흘러갔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마음속에서 여전히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노래. 음악에서도 이런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위로 길고 서정적인 선율이 이어지는데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이런 노래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사의 뜻이 음악에 좀 잘 스며들어 있는 그런 곡 있잖아요. 음악과 가사가 잘 어울리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따라라라. 이 곡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대학생

곡이 없고 어렵기도 하죠. 그냥 마냥 이렇게 밝고 그런 게 아니라 쫙 자, 이 곡을 아주 강물 같은 목소리죠. 내 맘의 강물 강혜정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 그리운 마음. 이 곡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철 씨, 김동완 작곡, 그리운 마음. 이기철은 고향과 자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인 언어로 많이 노래한 시인이고요. 작곡가 김동완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운 마음은 제목 그대로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노래는 바람과 냇물이라는 자연의 풍경에서 시작하죠. 바람은 청산을 향해 불어가고 냇물은 천리를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화자는 자신도 그 냇물을 따라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죠. 특히 불어불어 흘러흘러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가사가 인상적인데, 바람이 불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말의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살려내죠.

격렬하게 슬픔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리움을 조용히 꺼내놓는 듯한 서정성이 이 작품의 매력인데, 저는 이 곡을 저희 고성현 교수님 때문에 처음 접했고, 이게 노래가 되게 좀 부르는 사람에 따라 물론 모든 노래가 다르지만, 이게 보통 노래가 바람은 불어 불어 정산을 가고 냇물은 흘러 흘러 천리를 가네 이런 건데, 약간 이 바리톤 선생님은 바람은 불어 불어 거의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되게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아 이런 게 아 이 엷은 손수건에 막 이런, 되게 저희 선생님은 가곡도 약간 오페라처럼 부르시는 스타일이셔서 노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졸업여주 때 한국 가곡을 이 곡을 불렀던 걸로, 이 곡은 대학원 때 불렀던 것 같네요. 졸업여주 때는 신하리랑을 불렀던 것 같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너무 오래전입니다. 아무튼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운 마음 최현수의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 곡, 물방아. 이 곡도 아마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인섭 작사, 김원호 작곡의 물방아. 정인섭은 시와 동요, 아동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문학가고요. 김원호는 언덕에서 풀따기, 초혼 등 우리말 시에 곡을 붙여 여러 가곡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물방아는 제목 그대로 물살을 받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물방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처음에는 상당히 생동감 있는 풍경이 펼쳐지죠. 그런데 노래가 이어질수록 물방아는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이미지로 바뀌죠. 한 자리에서 계속 돌아가는 물방아에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사람의 인생과 세월을 겹쳐놓은 것인데 마지막에는 물방아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곡은 제가 처음 불렀던 게 콩쿠르에서 이제 한국가곡을 불러야 돼서 콩쿠르 곡으로 고르다 보니까 약간 콩쿠르에서는 여러 곡을 한 자리에서 불러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본선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리아를 두 곡 불러야 되고 가곡 하나 또 다른 외국 노래 하나 이렇게 불러야 될 경우에 한국 가곡이 너무 긴 노래를 부르면 사실 부르는 사람도 지치고 보는 사람도 지치니까 그냥 짧고 임팩트 있는 곡을 고르다가 이것도 고르된 노래죠. 이 노래가 깨끗한 언약물이 미나리강 미나리강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불렀지만 미나리강이 어딜까요 여러분? 네, 미나리강은 도대체 어디 있는 강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이게 제 기억으로 대학교 마지막 때 중앙 콩쿠르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보니까 영상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영상인데요. 제가 이 곡을 부르고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콩쿠르에서 본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안 좋은 기억이네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참 못했다. 아, 너무 부끄럽다. 옛날 노래를 보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이 물방아는 제 기억 속에서 지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K가곡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꺼냈습니다. 희게 웃네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주 검게 웃었죠. 검게 울었다. 네. 자, 물방아 안형열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번째 곡, 뱃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해요. 석호 작사, 조두남 작곡의 뱃노래. 조두남은 선구자, 그리움, 제비, 옛이야기 같은 작품을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의 작품은 서정적인 선율과 함께 우리 민요 고유의 장단과 가락을 살린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뱃노래 역시 그런 조두남의 음악적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 노래는 푸른 하늘과 물새, 넓은 물길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이야 데이야, 헤이야 데이야 이렇게 흥겨운 후렴과 함께 노래를 저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요. 1절에서는 배에 청춘을 싣고 황포강을 지나 임을 찾아가는 마음을 노래하고, 멀리 펼쳐진 물길 넘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워하죠. 2절은 좀 다릅니다. 달빛이 물 위에 비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 찾아가자, 고향에 가자로 마음이 옮겨가고요. 순풍에 돛달고 파도를 치며 멀리 있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제목은 흥겨운 뱃노래지만 가사의 중심에는 임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그리움을 오히려 더 이렇게 힘차게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멜로디가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너무 그리움을 슬프게 써버리면 너무 슬퍼지니까. 이 노래 또한 제가 콩쿨 나갈 때 단골로 불렀던 한국 가곡이에요. 이 노래도 임팩트가 있고 짧고 굵어서, 뭐랄까, 뭔가 그게 아리아가 워낙 이게 깊고 저런 노래다 보니까 이 가곡들로 인해서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 느낌이죠. 푸른 하늘에 물새가 춤춘다 하면서 아주 그냥 신나게. 근데 이게 진짜 헷갈려요. 이게 완전 같은 멜로디에 1절, 2절이 정말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성악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안 틀리려고 이 노래 할 때마다 항상 가사 안 헷갈리려고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이야 테이야. 자, 뱃노래 김민석이 부릅니다.

다섯 번째 곡, 청산에 살리라. 김현준 작사 작곡, 청산에 살리라. 네, 1973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성악가들이 즐겨 부르는 대표적인 한국 가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현준은 원래 바리톤 성악가로 활동했습니다. 작곡가와 음악 교육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한국 가곡을 남겼죠. 청산의 살리라는 제목 그대로 세상의 번뇌를 떠나 푸른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합니다. 첫 부분에서 화자는 수풀이 우거진 청산에서 살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그 청산처럼 푸르기를 바라죠. 이 곡이 만들어질 당시 김현준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배경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이상의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평온한 곳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청산이라는 공간에 담겨 있는 건데 실제로 악보 첫머리에도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뭐 여러분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양대학교의 이사장님이시자, 네, 총장님이셨던 그런 곡이라 한양대 성악과를 나온 친구들이라면 이 곡을 학창시절에 뭐 농담 삼아 100번은 불렀을 겁니다. 이 곡을 모르면 약간 한양대 성악과가 아닌 그런 느낌이라. 왜냐하면 어떤 행사에서도 무조건 나오고, 특히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김현준 이사장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크게 장례식을 치렀을 때 성악과 1, 2, 3, 4학년 전체 그리고 교수님 다 나오셔서 이 청사에 살리라를 다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물론 여러 가곡을 많이 불렀는데 청사에 살리라는 정말 어떤 학창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곡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바리톤 노래긴 하지만 뭐 테너키로도 바꿔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에 살리라. 연광철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10월 10일 토요일 실기데이 2부 듀더클 토요매거진.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실기의 플레이리스트 K가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좋았다고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김효근 작사 작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곡은 뭐 제가 팬텀싱어 이후

후에 알게 된 곡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 들었을 때, 왜 그랬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너무 힘들었나? 아, 맞아요. 이 노래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그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연습하고 뮤지컬이 일주일인가 10일 만에 공연을 닫고 나서 집에 있다가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뭐 이렇게 음악회에서 불렀을 때,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곡을 듣고 위로받으세요 하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다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음악에서 주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곡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부르기에도 어렵기도 해요. 약간 오히려 그런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해 정말 아주 우렁차게 마지막을 끝내죠. 그러니까 테너가 부르기에, 원래 소프라노 김순영 누나가 이 곡을 처음 녹음해서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주 테너들도 많이 부르고, 테너 노래죠, 완전. 이거는 진짜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해서 저를 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무튼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뭔가 노래를 할때 항상 넣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자,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10월 10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듀엣 유슬기였고요. 저는 인태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 합니다.
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2: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3: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5: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가을 햇볕이 강해서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나면서 지금 가까이 되면서 주요 고속도로는 도심 쪽으로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 일대부터 포승분기점까지 14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평대 분기점을 지나서 화성휴게소까지 아직은 12km 구간 밀리고 있고 매송 나들목에서 팔곡분기점 일찌분기점을 지나 금천 나들목까지 아직은 7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지금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에서 춘천 분기점 사이 8km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서종 부근에서 이 화도 분기점 사이도 8km 정도 아직은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0: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이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또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3: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14: 뭐만 뜯었다 앞에서 막 니라
15: 피해자입니다.
14: 그 천장에 다 니라 막 피해서 나와서 나올 소리는 막 다 니라 앉아가지고 그 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모두 명신을 할 수 없어요.
13: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16: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부상자는
15: 대구 강북 소방서 현장 지휘 단장입니다.
16: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13: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2: 붕괴 사고가 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 된 건물로 최근에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17: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18: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15: 정덕 대구 강북경찰서장입니다.
18: 했다가 올 10월 3일 날 재계약을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17: 판매업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6: 원래는 이제 당구장
15: 대구 강북 소방서 현장 지휘 단장입니다.
16: 그 중간에 이제 당구장을 철거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17: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2: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건데 최근 양국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속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9: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0: 합참과
1: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2: 일부는 제한되지만
1: 진영승 합참 의장입니다.
2: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말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국민의힘은 백악관 관계자의 동맹 기준 준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라면서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반미 노선과 대북 굴종 외교로 한미 동맹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미 동맹은 큰 틀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홍기현 의원은 오늘 YTN에 세부 이슈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견이 있을 때마다 이를 우리나라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미국 측이 이를 문제 삼더라도 우리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금융권 해킹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팀은 연휴에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연루 의혹부터 조직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5: 연휴 이틀째에도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대부분이 출근해 자료 분석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고서에 등장한 26살 중국어 사용자도 수사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실제 연루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디도스 조직과 연결 정황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26살 중국인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계정이 과거 디도스 대행 조직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조직에서 회원 관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추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과 무관한 정황을 하나씩 걸러내는 작업도 중요한 수사 과정이 됐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IP 상당수가 실제 접속 위치를 숨기기 위한 세탁용 우회 주소로 확인된 것 역시 걸림돌인데 추가 확인을 위해선 중국 등 다른 국가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6: 현장에 가서
1: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 교수입니다.
6: 이 범행이 시작된 건지 다른 데서 들어와서 거기를 거쳐간 건지 그걸 확인해봐야죠.
5: 금융위원회는 해킹 피해 기관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데 유권해서 결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업무 분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누가 수사를 맡게 되든 차질이 없도록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최근에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이 소스 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 지난 8일 올린 글에서 아르텍스가 악용된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비공개 소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버전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지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벽 시간 경기 광주시에서 음주 승용차가 덮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정작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유리창이 깨진 승용차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구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문영동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건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2: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였다가 병원에서 자발순환
3: 소방
2: 회복되셨고
3: 관계자입니다.
2: 열상 같은 것들은 확인이 됐긴 했거든요.
1: 만취 상태였던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오토바이 주인을 확인했더니 A군이 아니었습니다.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곳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수원시였습니다. 지난 5일 집 근처 상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출장을 다녀왔더니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쳐갔다는 게 실제 주인의 주장입니다.
4: 피해자랑 어떤 관계시냐 물어봐서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고
3: 오토바이
4: 제 오토바이 훔쳐간
3: 실소유주입니다.
4: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오토바이 절도 여부를 포함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환호동에 있는 욕실 자재 판매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문을 닫은 업소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들을 태우며 나온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주민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장비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DLENC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시 삼정동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작업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왼쪽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30m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설치하다가 무게 6톤가량인 추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작곡가 유재환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유 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가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게시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 가운데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5도, 부산 20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등 평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 습도는 55%입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0: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YTN is a friend.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낮에는 따뜻한 가을 햇볕과 함께 평년 기온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충북, 제주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모레까지 최대 5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 27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낮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 서해안고속도로는 도심 쪽으로 계속해서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방향의 정체는 밤 11시 이후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1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매송 나들목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다시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0: 드라마를 보다가도 엔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찝찝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시청자가 직접 엔딩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시청자가 드라마를 보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고르고 그에 따라 전개와 엔딩이 달라지는 일명 인터랙티브 드라마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엔 쇼폼 드라마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새로운 드라마 장르로 정착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조영신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나타난 상어 한 마리가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죠. 북항에서 이름을 따 북항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요. 추석 연휴에도 이 북항이를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인기가 높아진 만큼 소문도 무성합니다. 북항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0: 한 주간의 문화계의 소식들을 짚어보는 유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엔터 연구소 CNX의 조영신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최근 AI로 만든 쇼폼 드라마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퀄리티가 좀 낮다라고 해서 좀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데 기존 웹드라마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길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웹드라마라고 하는 건 보통 유튜브 상에서 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쇼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전용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차이. 그리고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가 많았는데 이 쇼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다라는 차이 정도일 거예요.
0: 그렇군요.
2: 만화랑 네. 웹툰이랑 차이 정도 될까요?
0: 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쇼폼 드라마는 AI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하진 않는 거죠?
2: 원래는 쇼폼 드라마도 배우들이 나왔었죠. 근데 물량이 워낙 많아지고 경쟁이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사업자들이 점점 AI 향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0: 아, 쇼폼 드라마를요?
2: 네. 그래서 2025년도, 6년도 초반기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42만 편 정도가 중국에서 쇼폼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90%가 AI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0: 네.
2: 그러면 거의 한 37만 정도는 AI로 만든 거죠.
0: 이 쇼폼 드라마는 실제로 좀 어느 나이대에 시청자층이 많을까요?
2: 연령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0: 네.
2: 근데 중국 데이터를 보면 10대, 20대에서 30대, 40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중국 시장에서는 좀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본다라고 하는 통설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공개된 적은 없는데
0: 네.
2: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0: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방미통위 같은 곳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제를 세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못하는 방송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이 규제 영역 밖에 있는 쇼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커버를 쳐준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글로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한 편 만들 걸 다른 데 가서 수십 편 만들어야 되는데 한 편 만들 걸 뭐 10편, 20편 이렇게 쪼개서 내니까 네. 시간도 빨랐었고 거기에 과금 체계가 편당 얼마씩 과금 체계가 붙으면서 돈이 될 확률이 높았었죠.
1: 그럼 국내 플랫폼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0: 비글루나 등등이 좀 있는데 국내 2년 전에는 5, 6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네.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철수를 했고요. 지금은 비글루 정도가 이름을 좀 이름값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1: 왜 그런 건가요?
0: 시장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중국이나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고요.
1: 네.
0: 거기에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쇼폼 드라마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를 찾아가야 될 인센티브가 고객들에게는 별로 없죠.
1: 수요가 많지 않아서.
0: 네, 네.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겠다는 수요는 있을 텐데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 과금 체계가 영상은 무료인 걸로 사람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료 서비스를 들고 들어온 게 사람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1: 네.
0: 근데 그러기에도 레거시 콘텐츠나 등등 오래된 콘텐츠들을 잘게 쪼개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쇼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죠.
1: 굳이 또 돈을 내고 볼 네. 필요를 못 느끼는 거군요. 그러니까
0: 사람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도 쇼폼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과금으로 넘어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불법으로 풀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금 체계에서는 되게 힘든 거죠.
1: 그렇군요. 쇼폼 드라마 업계 방금 국내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구명줄이 게임 업계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0: 아, 이게 이제 옛날로 치면 네. 인터랙티브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선택을 해서 결론이나 과정들이 바뀌는 영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1990년대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조금씩 나오긴 했었는데 시장 내에서 네. 그렇게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쇼폼은 워낙 돈이 덜 들어가는 작품이잖아요. 보통 편당 1억, 1억 5천 정도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1: 네.
0: 그 가성비를 가지고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1: 네.
0: 비디오 플랫폼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인터랙티브 게임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1: 잠시만요, 박사님. 인터랙티브 콘텐츠, 인터랙티브 드라마라는 게 그 시청자나 이용자가 그 서사나 엔딩을 직접 선택해서 결론이 다 스토리가
0: 맞습니다.
1: 다 바뀔
0: 네.
1: 수 있는 그런
0: 분지가 있는 컨텐츠인 거죠. 각 단계별로 선택을 해서 스토리가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마 1회 안에서도 몇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일 수 있죠.
1: 그럼 스토리가 계속해서 네. 바뀔 수 있는 건데
0: 네네.
1: 이게 지금 1990년대부터 조금씩 나왔다라고 네. 하셨는데
0: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부터 인터랙티브 비디오는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몰입을 조금 더 강하게 끌기 위해서 그냥 린백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액티브하게 개입을 하면서 영상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지만
1: 네.
0: 컴퓨터 앞이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클릭을 하면 되니까.
1: 그럼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0: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콘텐츠에 대해서 선호가 높지 않아서 매번 상징적으로 특정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다 트라이를 했는데 보편적인 서비스로 정착되지는 못했어요.
1: 그렇군요.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생소한 장르인데요.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대중성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0: 그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90년대부터 시작됐던 건 대부분 비디오 사이드에서 했던 거예요.
1: 네.
0: 예를 들면 넷플릭스조차도 인터랙티브 무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관련된 플랫폼에서 그걸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작업들은 FMB라고 해서 게임 영역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에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과거에는 게임 영역에서 인터랙티브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었는데 비디오 영상이 워낙 잘 만들어지고 싸게 만들 수 있으니 쇼폼 드라마의 형식을 차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면 인터랙티브를 만들면 되지 않아라고 하는 착상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실제로는 얼뜻 보기에는 비디오 씬인데 지금은 게임 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0: 그러니까 게임씬에서 인터랙티브를 좋아했던 덕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중인 거죠.
1: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티빙에서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선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선택에 따라서 탐정이 죽는 배드엔딩으로도 뭐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시청자가 어떻게 이 스토리나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뭐 TV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선택하는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0: 리모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모바일 쪽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장면이 멈추면서 선택을 A, B를 선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 지금 스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1: 네.
0: TV 쪽에서 선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아. 아마도 모바일 단에서 이 소비자들과의 인터랙티브를 높이기 위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시작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이게 티빙에서 지금 시작이 됐으면 앞으로 다른 OTT에서도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0: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빙은 지금 쇼폼 드라마를 전략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에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쇼폼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도입한 사업자가 쇼폼의 연장선에서 인터랙티브를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쇼폼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냥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쇼폼 형식으로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1: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0: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익스펙테이션이 다른 거죠. 아.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기대하는 게 있고 명품샵에 들어갔을 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동네 편의점 가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명품을 판다고 팔리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방식이 돼버리면 그게 소비자들한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1: 네. 지금 박사님께서는 쇼폼 드라마, 인터랙티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를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불가피하게 시작되었던 사업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쇼폼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나 쇼폼 드라마가 제대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쇼폼 드라마를 활용하고 싶거나 또는 쇼폼 드라마로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의 또 다른 창구가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업자는 어떻게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고 그들이 보기에 쇼폼 드라마 시장은 지금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안으로 게임이라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 시장이나 등등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차용해보는 형태로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1: 네.
0: 다행히 초기에 지금 괜찮은 반응을 보였고 대부분 성적이 괜찮아요. 많은 작품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성적이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제작비 대비해서 50배를 벌었다고 하는 콘텐츠도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몰리기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죠. 보편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아직까지 퀘션입니다.
1: 그렇군요. 이 쇼폼 드라마의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어떤 장르의 쇼폼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나요?
0: 한국에서는 별로 유통되고 있지 않은 보이러브, BL이나 등등은 태국이나 중국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그다음 선악 구조가 굉장히 명확한 것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 요즘에 막장 드라마나 등등에 보면 선악이 명료하잖아요. 네.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이 명료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언더커버처럼 나오고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부각이 되죠. 그래서 뻔히 보면 스토리의 결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도파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게끔 유도하는 장치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깔려있죠.
1: 선악 구조가 명료하면은 머리를 쓰지 않고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0: 그런 그 스토리가... 결말은 예상되지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치욕을 당하는지 등등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극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성이나 등등을 뭐 약간의 도구화했다는 표현도 들지 하지만 아주 수준 높은 성적인 수준이 높은 하이틴 로맨스 같은 형태의 것들이 나오죠. 자극적인 것들이.
1: 네, 지금 쇼폼 드라마와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개의 콘텐츠의 제작비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0: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쇼폼 드라마 같은 경우가 보통 1시간짜리를 60회나 100회로 쪼개서 사람들이 보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쇼폼 드라마를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잡습니다.
1: 한 편당요?
0: 네. 근데 인터랙티브를 만들려면 분지가 여러 개로 쪼개져야 되죠. 그러니까 1시간짜리 60회짜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건 150회, 200회짜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택지점을 네. 만들어야 되니까.
1: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네. 제작을 해야 돼서. 네.
0: 그래서 가격이 작게는 3억, 많게는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 그래서 차이가
0: 작은
1: 많이
0: 사업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게임 퍼블리셔가 개입을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1: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맞아요, 게 생각이 맞아요. 나요.
0: 정확하게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건데 프린세스 메이커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컴퓨터 아닌 곳에서 못하죠. 근데 이건 모바일이니까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거기다 프린세스 메이커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기반이었다면
1: 네.
0: 요즘 나오는 쇼폼 드라마들은 특히 쇼폼 드라마에 기반한 F&B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웃긴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하숙생이 이 여자 하숙생들이 다 지금 실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선택을 하고 등등의 행위를 하는 거니까 단순히 애니메이션 돼 있는 것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1: 나는 최애를 고르는 중입니다. 라는 드라마도 티빙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0: 뭐 이런 거 많아요. 눈 떠보니 미녀 벙커에 갇혔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미녀는 촬영 중. 그래서 이게 약간의 탐미? 관음 이런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여성 그리고 남성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을 대상화시킨다라고 하는 비난은 생길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여전히 재밌게 보고 있는 중이죠.
1: 박사님도 혹시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한번 해봤어요.
1: 어떠셨어요?
0: 저는 이거 귀찮아서 못 하겠던데요.
1: 계속 선택을 해야 하니?
0: 네, 그게 저는 확실히 영상은 림백인가 봐요. 이게 아직은 이걸 게임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영상이라고 자꾸 생각이 되니까 편하게 봐야 되는 영상을 자꾸 나보고 자꾸 누르라고 해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또 중요한 건 제 연령대가 있어서 제 취향은 아직 아니에요.
1: 그렇군요.
0: 네.
1: 이게 이용자 선택에 따라서 이 서사랑 결말이 실시간으로 달라진다라는 네. 점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느껴져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직접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0: 네. 다음에 그 얘기 한번 들려주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후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조영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이번에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듀에토의 더 클래식을 들었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은 백인태 유슬기로 구성된 파페라디오 듀에토가 진행하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입니다.
1: 예.
3: 주말의 경우 진행자가 한 명씩 요일을 나눠서 토요일은 슬기데이, 일요일은 인태데이로 오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청취자 사연 소개와 요일 코너를 진행하고요. 평일은 두 진행자가 함께 20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1: 네, 듀에토의 더 클래식 가장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3: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선곡표 업데이트 속도와 내용을 짚고 싶은데요. 평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에도 선곡표 업데이트가 월 2, 3회 정도에 한 번씩 몰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음악방송 청취자들이 선곡표를 찾아볼 때는 방금 방송에서 들은 곡이 마음에 드는데 제목 소개를 놓쳤을 경우인데요.
1: 네.
3: 음악방송이 저작권 문제로 다시 듣기 서비스가 안 되는데 선곡표마저 늦게 올라오니 청취자 입장에서는 궁금해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입니다.
1: 네,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제목 소개를 종종 놓치곤 하죠. 선곡표를 당일 바로 올려주면 좋겠네요. 네,
3: 특히 선곡 소개가 부정확했거나 틀렸을 경우 검색으로도 찾기 어려운 게 클래식 장르인데요. 지난 4일 방송에서 진행자는 탱고 연주그룹 라벤타나의 10월의 스케치를 소개하며 선곡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 모두 그룹명인 라벤타나를 라벤나타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페라 라보헴의 아리아 그대의 찬손을 첼로와 현악 앙상블로 편곡된 곡을 소개하며 얀 포글러의 첼로 모리츠 브루크 앙상블의 연주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모리츠 브루크라는 앙상블은 악단은 없고
1: 네.
3: 유럽 음악제 중 하나인 모리츠 브루크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이 얀 포글러이고 이 음악제에서 연주된 곡을 음반에 수록할 때 모리츠 브루크 페스티벌 앙상블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3: 모니터링할 당시 이날 방송에 선곡표가 올라오지 않았기에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요. 이미 방송에서는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됐다는 점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1: 네, 청취자 입장에서 홈페이지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3: 홈페이지 선곡표에 지금보다 자세한 정보가 기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1: 예.
3: 토요일 프로그램인 듀더클 토요 매거진에서는 국내 공연장 관계자들이 번갈아 출연해 이달의 기획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요. 지난 3일에는 10월에 부천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파이프 오르간 축제를 소개했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이 쉽게 보기 힘든 악기다 보니 예매해야 하는 공연 외에도 공연장 곳곳에서 전시나 공방 체험 등 연계된 상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소식에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3: 그 외에도 이달의 초청 공연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듣다 보면 여기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 기억할 수는 없지. 홈페이지에 선곡과 함께 공연 정보도 기재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1: 네.
3: 특히 다른 선곡은 아니더라도 일요일 코너 인태의 오페라 극장만큼은 음반 정보를 정확히 적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3: 지난 4일 인태의 오페라 극장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를 소개하며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손이 엘렉트라를 맡고 게오르그 솔티병이 지휘한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빈 국립가극장 합창단의 앨범을 들려줬습니다. 이 앨범이 1967년에 녹음된 음반인데요.
1: 네.
3: 또한 네, 지난달 27일 소개한 그리그의 극부수 음악 페르킨트 모음곡의 경우는 1987년에 녹음된 음반이었습니다.
1: 네, 클래식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녹음된 음반은 어디서 찾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멜론 이런 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3: 이렇게 구하기 힘든 오래된 음반의 경우도 요즘은 해당 음반의 음원을 유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1: 네.
3: 인쇄의 오페라 극장의 경우 앨범 전곡을 진행자 설명과 함께 짧게 끊어서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박인태 진행자의 연기나 해설이 실감나서 듣고 나면 전곡을 제대로 다시 감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3: 그래서 홈페이지에 해당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앨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기재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YTN 라디오 듀엣2의 더 클래식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은요?
3: 선곡 명만이 아니라 간단한 설명도 선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행자들은 주말보다 호흡이 짧은 평일 프로그램을 뿌띠 듀더클이라고 부르며 매주 혹은 매일 한 가지 주제로 세 곡의 선곡을 들려주는데요.
1: 네.
3: 지난 9월 넷째 주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클래식 음악가라는 주제로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속에 나온 연주자를 소개했습니다. 9월 22일에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2에서 왕실 가든 파티 초청 가수로 등장한 소프라노 안나 레트레코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언제나 자유롭게를 부른 곡을 들려줬는데요. 이 곡은 오페라 주인공 비올레타가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도 가족의 뜻대로 왕실 후계자로 사느냐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사느냐는 고민하며 똑같이 사랑이냐 자유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짚어줬다면 더욱 재미있는 감상이 됐겠습니다.
1: 예.
3: 반면 같은 날 드라마 웨스트빙의 도입부에서 백악관 초청 첼리스트로 등장한 요요마가 아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을 연주한다고 소개하는데요. 등장인물이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는 순간과 평화로운 바흐 음악이 대비되며 앞으로 이어질 드라마의 발등을 예고한다고 짚어줘 청취자들의 감상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옴보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4: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의 수로에 나타난 상어고요. 20일 넘게 지금 이 수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한이를 두고 설왕설래도 많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많이 떠돌고 있는데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부산에 찾아온 이 상어의

0: 북항에서 따온 북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북항이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관광 특수를 누렸다고요.
1: 네, 이 북항이가 처음 북항 친수공원의 모습을 나타낸 게 지난달 18일인데요. 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원 수로에서 몸 길이 3.5m 정도인 큰 상어를 볼 수 있다는 게 뭐 사실 여태까지는 없었던 일이라서 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는데 이 추석 연휴 동안 48만여 명이 몰렸고 그 외에도 평일 기간까지 더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북항이를 보러 북항 친수공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0: 네.
1: 대단한 인기죠.
0: 그러네요. 저도 거리만 네. 가까웠으면 직접 가서 꼭 보고 싶었는데 네. 이 상어가 어쩌다 오게 됐는지 또 왜 바다로 나가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이 북항이가 어떤 상어 종류인가요?
1: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 북항이 처음에는 무태상어라고 추정이 됐었는데 나중에 흑상어라는 종으로 다시 확인이 됐고요.
0: 네.
1: 이 수산과학원이 정확한 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접 촬영 영상을 분석을 했는데 상어 등지느러미가 두 개가 있는데 1등지느러미와 2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뚜렷하게 발달해서 흑상어의 외형적 특징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상어를 무태상어가 아니라 흑상어로 분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이 흑상어는 주둥이가 넓고 둥글고 위턱의 이빨이 삼각형으로 톱니처럼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태어날 때 몸 길이는 70cm 내지 100cm 정도고 최대 4.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0: 네.
1: 우리나라 연근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열대, 아열대와 온대 해역의 연안 그리고 외해까지 널리 분포하는데 18도 내지 26도의 수온대를 주로 선호하고 이 수온 변화에 따라서 장거리를 회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이는 고등어류, 전갱이류, 정어리류, 오징어류 이런 것들을 먹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 네, 흑상어였군요.
1: 네.
0: 발견 소식이 전해진 첫날부터 이 북항이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상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위험한 종인가요?
1: 네. 어느 정도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이 운영하는 국제 상어 공격 파일을 보면 이 흑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망 사례도 보고가 됐는데요. 2025년 4월에 이스라엘의 한 발전소 온배수 배출구 인근에서 상어를 촬영하려고 물에 들어갔던 40세 남성이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0: 네.
1: 연구진은 이 현지의 반복적인 먹이 주기로 상어가 사람을 먹이와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촬영 장비를 향한 최초의 공격이 다른 개체들의 섭식 경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고요.
0: 네.
1: 이 북항이한테 죽은 우럭이나 생닭을 던지는 모습이 SNS에도 올라오고 물에 빠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수로에 직접 들어간 시민도 있었는데요.
0: 네.
1: 전문가들은 먹이를 던지면 상어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0: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북항이를 그물로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물을 넘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1: 네.
0: 북항이가 수로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 바다로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수산과학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어 입장에서는 수로가 좁고 양쪽 콘크리트 벽에 계속 부딪혀서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수로가 무지개형으로 이렇게 좀 굽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쭉 직선으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헤엄치고 자꾸 부딪히고 한다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쪽 전문가는 이 상어는 감각이 발달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고 수질이나 먹이 같은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머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SNS에서는 북항이가 새끼를 낳아서 이 수로를 못 떠난다.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1: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이 이야기는 20일쯤에 수로 안쪽에서 길이 1m쯤 되는 물고기가 목격됐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퍼졌는데 새끼를 지키느라 못 떠난다. 이 상어들은 새끼를 지키는 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8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로에서 새끼 상어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항이 체형 변화 같은 이상 징후도 없었고 1m가량의 새끼를 목격했다는 소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다. 이렇게 국립수산과학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네. 바다 상어잖아요, 북항이가. 네. 그런데 민물수로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게 가능한가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우리가 이 바다로 흘러드는 수로라고 하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하천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북항 친수공원에 지금 북항이가 있는 수로는 그 항구를 개발하려고 바다를 메꾼 내립지 위에 운하처럼 바다에서 바다 구간을 연결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 속의 물은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고 100% 바닷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서 북항이가 버틸 수 있는 건 민물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북항 수로 자체가 그냥 바닷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0: 예. 또 북항이가 굶고 있으니 먹이를 줘야 한다면서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먹이를 던져주기도 했거든요. 지금 북항이가 굶고 있진 않죠?
1: 그것은 아직 그 섭식 장면을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수로 안에는 뭐 전갱이나 숭어 이런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도 뭐 굉장히 뭐 위험한 굉장히 이 북항이가 뭐 굶어 죽는다 이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뭐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가 일정 기간 동안 먹이 없이도 견딜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0: 네.
1: 그렇다고는 해도 이 상어가 이 좁은 수로 안에서 무한정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게 뭐 장기적으로 상어에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 수로에 수심이 얕기 때문에 먼 바다보다 기온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 이 수온이 낮아지면서 이 상어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0: 네, 북항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바다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북항이가 기후변화의 신호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1: 큰 흐름으로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에서 그물에 섞여 들어가서 잡힌 상어가 대형 상어가 73마리가 기록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9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배 정도 늘었죠.
0: 네.
1: 그리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이 표층 수온이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도 올랐는데 전 지구 평균 상승폭의 2배가 넘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바다가 굉장히 빨리 데워지고 있는 거죠.
0: 수온이
1: 오르면서 고등어나 방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북상을 했고 이걸 먹이로 삼는 상어도 따라서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이 수산과학원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어 출몰이 늘고 있다는 추세와 이 북항이라는 개별 상어 개체 한 마리가 북항 수로에 들어온 이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항이는 현재로서는 먹이를 쫓아서 이 수로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 수온이 낮아지고 이 북항이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0: 네, 북항이가 건강하게 원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겠고요. 부산 마스코트로 등극한 북항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박희경의 노래 상어를 사랑한 인어 띄워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포근한 가을 햇볕과 함께 따뜻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전권역에서 대체로 깨끗하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대구 28도로 평년기온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충북, 제주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모레까지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되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훨씬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 사고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는 처리 작업이 끝났지만 아직은 사고 여파 때문에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를 지나서 동작대교 일대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 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마포대교까지 아직은 밀리고 있고 이후나 반대 구리 방면 정체가 거의 모두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 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은 모습인데요. 신내 나들목부터 지금 하월골 램프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

0: 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0,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5: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6: 오마 뜯어 앞에서 막 니라요.
7: 피해자입니다.
6: 니로 오마 막 그 천장에 다 니르려. 막 피해서 나와서 나올 속에는 막 다 니라앉아가지고. 그 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모두. 명신을 할 수 없어요.
5: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8: 그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9: 대구 강북 소방서 현장 지휘단장입니다.
8: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5: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4: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나 건물은 물론 안에 있던 자동차까지 전부 탔습니다. 또 인천 앞바다에서는 22명을 태운 낚싯배가 침수됐는데 해경이 전원 구조해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10: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활활 타는 불길이 자동차에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오전 9시쯤 경북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2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운 뒤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심한 연기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11: 밖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음이랑
9: 화재 목격자입니다.
11: 그런 듯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막 큰 화재 연기랑 불이 정말 크게 나고 있었어요.
10: 이보다 앞선 아침 7시 40분쯤에는 인천 팔미도 부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 한 대와 경비함정 9척을 투입해 배에 타고 있던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가량이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엔 전남 광주 광양시 광양읍에서 70대 남성 2명이 등유 탱크에 깔렸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하반신을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300리터 용량의 등유 탱크를 비닐하우스 근처로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4: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가 알고 보니 작물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0: 경기 광주시 문영동에 있는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B군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상가 앞에 세워뒀다가 누군가 허락 없이 몰고 간 것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B군이 회복하는 대로 절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인을 흉기로 공격한 뒤 해외로 달아난 영국인 남성을 도주 9일 만인 현지 시각 지난 8일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에서 20대 여성 지인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주 직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하고 A씨의 영국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현지 당국과 공조해 소재를 추적해 왔습니다. 또 추후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한 국내 송환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이 우리나라에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순 없단 건데 최근 양국 정보 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속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4: 일부는
3: 진영승
4: 제한되지만은
3: 합참의장입니다.
4: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말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 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미국 측의 이번 메시지에 정치권은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론 한미 간 외교 안보 갈등의 매듭을 이쯤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미투자 협상부터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도 오는 12월 양국 대통령 골프 회동 얘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6: 큰 틀은 당연히 한미 관계에 굳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3: 홍기원
6: 일부분에서
3: 외교통일위원회
6: 이견이
3: 여당
6: 있을 수
3: 간사입니다.
6: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 다르고 또 정책 방향이나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일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도 수위가 높다는 해석입니다. 곧 다가올 주미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이 불만 섞인 입장을 낸 배경도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0: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1: 박성훈 국민의힘
0: 미국이
1: 수석 대변인입니다.
0: 중국에 북한에 선을 대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에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저급하다, 매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나 의원은 굴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부터 대미 관계까지 각종 현안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 외교안보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3: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1: 올해 초 $5.15였던 경유 가격이 지금은 $8.38까지 올랐습니다. 트럭 운송업체 공동 소유주입니다.
4: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는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1: 러시아와의 중대한 합의로 막대한 양의 경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 미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번 승인 조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4: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국제 형사재판소 ICC 제재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외교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장 끝내야 할 전쟁에 투자하는 꼴이라며 결국 러시아에 배신을 당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러시아는 은근히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1: 미국이 경유 공급에 대가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미국 측에 더 명확한 설명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시아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보좌관입니다.
5: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1: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유 거래가 유약한 조치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 세계를 위해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유죠. 이를 확보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노벨위원회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노르웨이까지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1: 역사상 최고의 업적의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은 노르웨이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ICC 제재에 동맹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미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1: 다수가 ICC 회원국이면서 국방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불리한 재판소의 고삐를 죄기를 기대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5: 하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은 물론 일본까지 8개 나라가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SNS에 다시 글을 올려 ICC 제재에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 ICC 소장 등을 제재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북한은 오늘 자국의 인신매매 대응에 최하위 등급을 매긴 미국 정부 보고서를 두고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기도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됐다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본질은 곧 우리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는 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국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힘의 구축에 보다 전념해야 할 주가 되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악용 논란 끝에 결국 소스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아르텍스 측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된 점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추가 버전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6: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는 원래 기업이 보안 약점을 미리 찾아내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어용 모의 해킹 도구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악용 논란이 일었고 아르텍스 측은 결국 소스코드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지난 8일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개발자 플랫폼 GitHub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텍스 측은 기존 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추가 버전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 후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아르텍스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함께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격자는 중국 광둥성에 있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해당 용의자가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 일원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로그프레소가 공개한 아르텍스 캠페인 추가 분석 실체 검증 결과를 보면 용의자가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 갓넷 비타스에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주장이 억측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1: 저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국은 법에 따라 해킹 행위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단속해왔죠. 특히 우린 정치적 목적을 위한 허위 정보 유포에 더 강력히 반대합니다.
6: 아르텍스 측이 소스 코드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신규 사용자가 코드를 만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까지 회수할 수는 없어 이번 조치로 아르텍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유령입자로 불리는 중성미자 관측을 위해 남극의 거대 빙하를 이용한다는 대담한 구상을 실행에 옮긴 벨기에 출신의 프란시스 할전 교수가 받았습니다. 중성미자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은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 2011년 남극 설원 아래 엄청난 규모의 우주 망원경이 설치됐습니다. 한 변의 높이가 1km인 아이스 큐브. 뉴욕 고층 빌딩 수십 채를 삼키고도 남을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광센서 5천여 개를 박아 넣었습니다. 전하가 없고 물질을 그대로 통과하는 유령 입자, 중성 미자를 관측하기 위해서입니다. 남극 빙하를 실험실로 만든다는 돈키호테 같은 구상을 처음 내놓은 사람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벨기에 출신의 프란시스 할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교수입니다.
1: 사람들은 이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성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우린 일단 추진해보면서 언제쯤 실패에 부딪힐지 지켜보기로 했죠. 프란시스 할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7: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광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입자로 우리 몸을 1초에 수조 개씩 통과합니다. 물질에 반응하지 않지만 극히 드물게 원자 핵과 충돌하는데 이때 튀어나오는 입자가 내는 푸른빛을 얼음 속 센서가 포착합니다. 2017년에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블랙홀 근처에서 날아온 걸로 추정되는 중성 미자까지 잡아냈습니다. 빛을 관측하던 천문학이 새로운 눈을 얻은 겁니다.
1: 중성미자는 초고 에너지 입자가 생성되는, 즉 우주선과 같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건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란 요한손 노벨 물리학상 위원입니다.
7: 아이스큐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국 연구자 450여 명이 협력하는 국제 공동연구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관측 규모를 8배 늘리는 2세대 아이스큐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YTN is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에서는 모레까지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에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차량들 많이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나란한 강변북 등 일산 쪽으로 소통 상황이 한결 낮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만 밀리고 있는데요. 평균 속도가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계속해서 북부 간선도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신내 나들목에서 하버골 램프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내외입니다. 국회도로 목동 운동장에서 홍익병원 교차로까지는 아직은 양방향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아나카람이 부릅니다. Close to you.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Close to You 듣고 왔습니다. 아나카람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은 첫날이지만 한글날 연휴 사흘 동안 이어지는 연휴는 둘째 날 맞이했고요. 이제 그 둘째 날 연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쉽죠. 긴 연휴 계속해서 쉴수 있는데 이제 하루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또 충분히 쉬면서 좋은 추억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휴라서 그런지 또 가을 맞아서 날이 좋아서 그런지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행사들 많이 열리고 있고요. 저도 오늘 낮에 출근하다 보니까 상암동도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요.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아마 외곽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 축제가 열려서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가족분들도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9620

홍버님,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늘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면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크리스천 그레이의 My Love Is Rea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뮤직 소울 차일드가 부릅니다. If you leave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백악관 관계자의 동맹 기준 준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라며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반미 노선과 대북 굴종 외교로 한미 동맹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미동맹은 큰 틀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 YTN에 세부 이슈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견이 있을 때마다 이를 우리나라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미국 측이 이를 문제 삼더라도 우리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법 개정안 10건 가운데 8건은 반영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09건의 개정을 건의했지만 실제 반영된 건 207건, 18.7%에 그쳤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는 3년 동안 88건 가운데 5건만 반영됐고 지난해 건의한 34건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9분에서 40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우리 가요로 준비해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계절에 또 이 날씨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 두 개의 노래 준비해 봤거든요. 먼저 규현의 광화문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FC 서울이 난적 제주 SK FC를 잡고 10년 만에 우승 달성까지 필요한 매직 넘버를 승점 7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은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제주를 2-1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승점 65점을 기록한 서울은 한 경기를 덜 치른 리그 2위 울산 HD와 승점 차이를 18점으로 벌려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9위에 그친 한화의 김경문 감독과 손혁 단장이 함께 팀을 떠납니다. 한화 구단은 김경문 감독과 손혁 단장이 계약 만료에 따라 팀을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는 지난 2024년 6월 김경문 감독과 3년 동안 계약했고 김 감독은 부임 2년째인 지난해 한화 이글스를 정규 시즌 2위에 올려놓으며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밟았습니다. 올 시즌엔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과 불펜 투수들의 난조가 겹치면서 57승 83패 3무로 10팀 중에 9위에 머물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031번님, 오늘도 거래처를 돌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7학년의 젊은 노인입니다. 늘 94.5MHz 고정해놓고 새로운 소식과 함께 즐거운 음악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늘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저희가 새기고 있겠고요. 오늘 밤까지도 좋은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 위로가 되는 노래들 많이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권순관의 그렇게 웃어줘, 김희철, 민경훈의 나비잠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의 가을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내일 서울 1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밤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3, 4차로 차단하고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막바지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행담도 휴게소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3km 구간과 일찍 분기점을 지나 금천 나들목까지 다시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주요 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대구 관음동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3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활용돼 부상자 대부분이 70대 안팎의 노인이었습니다.
5: 금융권 해킹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팀은 연휴에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두부 아르텍스 개발자가 악용 논란에 소스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6: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러시아산 경유를 대규모로 공급받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를 돕는 투자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5: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한낮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 백악관이 한국의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기준 준수를 요구하며 민감 대북 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례적인 우회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6: 지난 3월 대북 비밀시설 언급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단 건데 최근 양국 정보 협력을 둘러싼 이상 기류 속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7: 북한 핵과 관련돼서
8: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9: 일부는 제한되지만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말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0: 네,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미국 측의 이번 메시지에 정치권은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일단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6: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한미 간 외교 안보 갈등의 매듭을 이쯤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미투자 협상부터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도 오는 12월 양국 대통령 골프 회동 얘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0: 틀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1: 큰 틀은 당연히 한미관계에 굳건합니다. 그런데
2: 홍계원
1: 그 과정 중에
2: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1: 일부 분야에서
2: 간사입니다.
1: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 다르고 또 정책 방향이나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일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도 수위가 높다는 해석입니다. 곧 다가올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이 불만 섞인 입장을 낸 배경도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3: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이
2: 박성훈
3: 아니라
2: 국민의힘 수석
3: 중국의
2: 대변인입니다.
3: 북한의 선을 대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저급하다, 매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나 의원은 굴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부터 대미 관계까지 각종 현안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 외교안보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격분하면서 수상자와 노벨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줬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8개 전쟁을 끝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곧 해결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상들의 추천서까지 전달됐는데 상을 받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효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기 특파원입니다.
5: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걸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불량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재원을 차단하고 우리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겁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5: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2: 법원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걸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제 형사재판소를 설립한 주권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 형사재판소장입니다.
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오늘 희망적인 점은 이런 제재가 즉시 발효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할 시간이 있습니다.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입니다.
5: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2: 올해 초 $5.15였던

0: 경유 가격이 지금은 8.3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트럭 운송업체 공동 소유주입니다.
1: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는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0: 러시아와의 중대한 합의로 막대한 양의 경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0: 미국 정부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번 승인 조치는 2027년 4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1: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3: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4: 피해자입니다.
5: 막 뒤에서 나와도 나올 속에는 막 다 내려앉아가지고 그 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모두 명신 할 수 없어요.
3: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6: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0: 대구 강북소방서 현장지휘 단장입니다.
6: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3: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 이번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 된 건물로 최근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7: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8: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계약을 해서
0: 이런 대구 강북경찰서장입니다.
8: 올 10월 3일 날 재계약을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7: 판매업이 이뤄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 원래는 이제 당구장 용도
0: 대구 강북 소방서 현장 지휘단장입니다.
6: 그 중간에 이제 당구장을 철거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7: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가 알고 보니 작물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문영동에 있는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B군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상가 앞에 세워뒀다가 누군가 허락 없이 몰고 간 것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 살해한 50대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부부가 살던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답사하고 자전거와 화물차,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한 점을 미뤄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금융권의 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전담팀은 연휴에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연루 의혹부터 조직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9: 연휴 이틀째에도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대부분이 출근해 자료 분석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고서에 등장한 26살 중국어 사용자도 수사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실제 연루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디도스 조직과 연결 정황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26살 중국인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계정이 과거 디도스 대행 조직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조직에서 회원 관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추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과 무관한 정황을 하나씩 걸러내는 작업도 중요한 수사 과정이 됐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IP 상당수가 실제 접속 위치를 숨기기 위한 세탁용 우회 주소로 확인된 것 역시 걸림돌인데 추가 확인을 위해선 중국 등 다른 국가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10: 현장에 가서 홍콩 그 특정 사업에서
0: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10: 다른 데서 들어와서 거기를 거쳐간 건지 그걸 확인해 봐야죠.
9: 금융위원회는 해킹 피해 기관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데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업무 분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누가 수사를 맡게 되든 차질이 없도록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에서는 모레까지 최대 5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에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동작 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차로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 부근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강을 따라 강변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1차로와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3, 4차로 차단하고 각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도는 성산 방향 홍심은 터널과 홍은 램프 구간 2차로 차단하고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 여파로 이 일대 차량들도 많이 밀려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정체가 거의 풀려가는 모습인데요. 신갈 쪽으로는 경부 동탄 터널 부근 일대 1차로에 장애물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10월 10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Righteous Brothers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Unchained Melody.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듣다 보면 아마 떠오르시는 장면이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의 OST였죠.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함께 도자기를 빚는 명장면 아마 상상하시면서 이 노래 감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노래를 듣다 보면 과거에 내가 봤었던 장면들, 또그 노래 들으면서 겪었던 추억도 생각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음악과 함께하는 추억 여행, 이번 시간에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여러분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루카스 그레이엄의 Seven Year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메건 트레이너와 존 레전드가 함께 부릅니다. Like I'm Gonna Lose You까지 만나볼게요.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균택 의원 측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고위 공무원단 승진 인원은 244명으로 윤석열 정부 2년 차였던 지난 2023년 한 해 전체 수치인 28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3급 공무원이 중앙부처 실장급인 고위 공무원 가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8년으로 전 정부 시기보다 7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화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파장이 주목됩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패륜적 역사 왜곡 영화에 여당 의원들이 부화내동한다며 부엉이 바위의 진실이나 대장동 살인자와 같은 영화들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재미있는 창작물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의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제15회 YTN 남산 가족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걷기 대회에는 가족 단위 시민과 협찬사 관계자 등 약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백범광장을 출발해 서울타워 플라자까지 이어지는 6km

달을 맞아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과 함께 생명을 잇따를 주제로 풍성한 행사와 즐길 거리도 준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4031번님, 지금도 채널 고정하고 듣고 계시겠죠? 신청곡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정수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듣고 싶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노래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가을 방학에 감기약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의 전초전인 2026 여수 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가 내일 전남 광주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개막합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7개 구단은 내일부터 18일까지, 남자부 7개 구단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우승컵을 놓고 경쟁합니다. 올해 컵대회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예년보다 늦은 10월에 개막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 박태준 선수가 2026 파리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태준 선수는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58kg급 결승전에서 이란의 아불파즐 잔디 선수에게 라운드 점수 0-2로 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박태준 선수는 그랑프리 두 대회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유현조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HJ중공업 동부건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도 선두를 달렸습니다. 유현조 선수는 오늘 경남 양산시 에이스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며 합계 46점을 기록해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원미연 이별여행, 조규만 다 줄 거야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가을 햇살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포근한 가을 햇볕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전권역에서 대체로 깨끗해서 바깥 나들이 하시기에 좋은 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오후부터 저녁 까지 남부지방과 충북, 제주에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는 모레까지 5에서 최대 5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시간 고속도로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끝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서울 요금 소에서 안산 분기점까지는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합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옥천 만남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부근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또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은재 기자입니다.
2: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3: 오마 뜯어서 앞에서 막 니라요.
4: 피해자입니다.
3: 이러고 오마만큼 천장에 다 니르려. 막 피해서 나와도 나올 속에는 막 다 니라앉아가지고. 그 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모두. 병신을 할 수 없어요.
2: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5: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0: 대구 강북소방서 현장 지휘단장입니다.
5: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구명을.
2: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새벽 시간 경기 광주시에서 음주 승용차가 덮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전자가 정작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6: 유리창이 깨진 승용차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구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문영동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건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7: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였다가 병원에서 자발차단 회복됐었고 열상 같은 것들을 확인이 됐긴 했거든요.
6: 만취 상태였던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오토바이 주인을 확인했더니 A군이 아니었습니다.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곳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수원시였습니다. 지난 5일 집 근처 상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출장을 다녀왔더니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쳐갔다는 게 실제 주인의 주장입니다.
8: 피해자는 어떤 관계신지 물어봐서
0: 오토바이
8: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제 오토바이 훔쳐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6: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오토바이 절도 여부를 포함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환호동에 있는 욕실 자재 판매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문을 닫은 업소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태우며 나온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며 주민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장비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 주변 다른 승객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68명은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덤프트럭이 전봇대와 신호등에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봇대가 도로 위에 넘어져 일대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차질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기준을 못 박진 않았지만 민감한 대북 정보 유출 등으로 삐걱거리는 양국 공조 체계를 겨냥해 한국 측에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의 기준을 내세워 공개적인 압박에 나섬에 따라 양국 간 정보 신뢰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악관 관계자의 동맹 기준 준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라며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반미 노선과 대북 굴종 외교로 한미 동맹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전략자산으로 만들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미동맹은 큰 틀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 YTN에 세부 이슈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견이 있을 때마다 이를 우리나라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뿐이라며 미국 측이 이를 문제 삼더라도 우리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해 이틀 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발사부터 탄착까지 전 과정을 담은 사진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미사일 시험 성공 장면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북한의 지뢰 도발 국면 속 대북 억제력을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충남 태안 인근 해상 바지선에서 비행체가 화염과 함께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 지점인 수면에 정확히 내리꽂힙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이틀 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로 실물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장면에 이어 하루 만에 시험 전 과정을 담은 사진 50장이 전격 공개된 겁니다.
10: 아,

0: 극초음속 활공체는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속도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핵심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청와대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할 준비가 완료된 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미사일 참관과 사진 공개가 잇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과 이딴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낸 거란 분석입니다.
1: 청와대는 대북 억제력이 필요한 영역에선 앞으로도 이 대통령의 무기체계 참관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올해 노벨 평화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인권 변호사이자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임시재판관인 나비 필라이에게 돌아갔습니다. 필라이의 수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3: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평화증진과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비 필라이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4: 올해 수상자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르겐 왓슨의 프리드네스 노벨위원회 위원장입니다.
3: 1941년 남아공 인도계 타밀족 가정에서 태어난 필라이는 흑인 분리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며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이후 남아공 고등법원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전쟁 범죄 같은 반인도적 행위에 맞서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때에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지내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독립국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필라이의 수상이 국제법과 관련 기구를 공격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수상 소식을 접한 필라이는 노벨 평화상에 공공연히 눈독을 들여온 트럼프에 대한 농담으로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4: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를 조금만 더 쳐주시면 트럼프와 이 상을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나비 필라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3: 이스라엘 외무부는 필라이의 수상 소식에 나치 독일 전범인 요제프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고 있겠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연료 30만 톤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중에 추가로 50만 톤, 이후 10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국의 경유시설 상태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경유연료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서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러 정상이 합의한 다음 달까지의 경유 공급 물량은 600만 배럴 수준으로 미국의 1.5일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러시아가 이후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해도 역시 제한적인 물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외교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장 끝내야 할 전쟁에 투자하는 꼴이라며 결국 러시아에 배신을 당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러시아는 은근히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4: 미국이 경유 공급의 대가로 양보했는지에 대해 미국 측에서 더 명확한 설명을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보좌관입니다.
5: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4: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유 거래가 유약한 조치고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유죠. 이를 확보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노벨위원회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노르웨이까지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4: 역사상 최고의 업적의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은 노르웨이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ICC 제재에 동맹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미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4: 다수가 ICC 회원국이면서 국방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불량 재판소의 고삐를 죄기를 기대합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5: 하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은 물론 일본까지 8개 나라가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SNS에 다시 글을 올려 ICC 제재에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 ICC 소장 등을 제재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6: 네, 한글날 연휴 둘째 날, 전국 축제장 곳곳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국화꽃밭에서 이색채물을 하고 둘레길도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겼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7: 산자락 아래 정원이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에 심은 아스타국화 4만 5천 본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밭 곳곳에서 판타지 캐릭터를 만나고 직접 활도 쏘며 주인공도 되어봅니다.
8: 아스타 국화꽃도 많이 펴서 애들도 볼 것들이 많고 체험거리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행사 기간에는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 정원의 야간 경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갓 구운 빵내음이 가득하고 판매대 곳곳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강릉 빵축제에는 지역 빵집 58곳이 참여했습니다. 유명 빵집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다양한 빵을 맛봅니다.
9: 식사류 빵도 되게 많고 디저트 빵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기들이랑 같이 와서 놀면서 이렇게 공연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 하나, 둘, 셋!
7: 출발 신호가 울리자 참가자 1,500여 명이 힘차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서울 남산자락을 따라 이어진 6km 둘레길. 가족끼리, 연인끼리 보폭을 맞춰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11: 커가지고 이렇게 높은 길도 씩씩하게 또 먼저 앞서서 길 안내해 주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또 옛날 얘기하면서 잘 올라왔습니다.
7: 한글날 연휴 둘째 날, 나들이객들은 저마다 방식으로 가을날의 추억을 담아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6: 네,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의 축제장에는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착한 흥부를 기억하는 흥부제, 그리고 하얀 구절초 축제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정곤 기자입니다.
12: 섬진강 상류 추령천이 휘감아도는 곳에 자리한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아침 햇살과 물 한 개를 머금은 소나무와 하얀 구절초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서 많은 여행객들이 구절초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13: 구절초를 받쳐주는 또 산도 있고 또 소나무도 아주 좋고 이모저모로 너무 잘 온 것 같고.
12: 언제나 남는 건 사진. 여행객들은 하얀 구절초와 그 향기를 추억에 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 멀리 축제장 꽃밭을 가로질러 다니는 꼬마 열차는 귀엽다는 반응을 독차지합니다.
14: 꽃 보니까 오랜만에 힐링도 되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15: 힐링? 마음이 좋아진다는 뜻이야.
12: 올해 구절초 꽃축제의 주제는 머무는 가을 구절초의 담다입니다.

0: 네, 현재 9절 초 개화율은 대략 80%가량인데요. 축제는 다음 일요일, 그러니까 18일까지 계속됩니다.
1: 전북 남원에서는 흥부의 선행을 주제로 한 흥부제가 열렸습니다. 흥부의 가족 사랑과 선행, 나눔, 행운의 이야기를 여행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축제입니다. 축제 장소엔 지난 7월 국보로 승격한 광한루가 포함됐는데 국보 승격 기념식이 함께 열리기도 했습니다.
2: 광한루의 국보 승격은 남원의 문화재가치가 대한민국 대표 유산으로 공인받은 뜻깊은 쾌거입니다.
1: 소설 속 착한 흥부의 선행을 기억하며 구설초의 향기에 취하며 여행객들은 깊어가는 가을과 한글날 연휴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3: 금융권의 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전담팀은 연휴에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연루 의혹부터 조직계의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윤 기자입니다.
4: 연휴 이틀째에도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대부분이 출근해 자료 분석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고서에 등장한 26살 중국어 사용자도 수사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실제 연루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디도스 조직과 연결 정황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26살 중국인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계정이 과거 디도스 대행 조직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조직에서 회원 관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추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과 무관한 정황을 하나씩 걸러내는 작업도 중요한 수사 과정이 됐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IP 상당수가 실제 접속 위치를 숨기기 위한 세탁용 우회 주소로 확인된 것 역시 걸림돌인데 추가 확인을 위해선 중국 등 다른 국가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5: 현장에 가서
6: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명예 교수입니다.
5: 이 범행이 시작된 건지 다른 데서 들어와서 거기를 거쳐간 건지 그걸 확인해봐야죠.
4: 금융위원회는 해킹 피해 기관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데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업무 분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누가 수사를 맡게 되든 차질이 없도록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7: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Where does my heart beat now?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셀린 디온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Where does my heart be now? 들으면서 문을 열었고요. 이 시간 실시간 뉴스와 함께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글날 연휴 편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라고 하시면서 당분간 가을에 큰 일교차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안부 인사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서 또 환절기 감기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외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꼭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고요. 아, 요즘 콜록콜록거리는 소리, 또 훌쩍훌쩍거리는 소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감기, 뭐 독감, 코로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파되지 않게끔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니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생관리 수칙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저는 요즘 같은 날씨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반바지에 긴팔을 입고 산책을 나가는 걸참 좋아하는데 이러다가 또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 모두 면역 관리 잘 하셔서 건강 단단하게 지키셔야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계속해서 팝으로 분위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티비비의 Because I Love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Damn Yankees가 부릅니다. High Enough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주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20도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8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구 관음동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내일 오전부터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내일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등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구조물 결함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 주변 다른 승객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68명은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오늘 저녁 7시 15분에 청주공항에서 이륙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화재로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41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박정훈 오늘 같은 밤이면 두 곡 만나고 옵니다.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눈앞에 뒀습니다. 기아는 오늘 전남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서 김도영과 헤럴드 카스트로, 나성범 선수가 쏘아올린 홈런 4방에 힘입어 SSG 랜더스를 8대5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시즌 78승 2무 62패, 승률 0.557을 기록한 3위 기아는 4위 LG 트윈스와의 승차를 한 게임으로 유지하며 준 플레이오프 직행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프로농구 우승 후보 1순위 원주 DB가 디펜딩 챔피언 부산 KCC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 먼저 웃었습니다. DB는 오늘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6-2027 KCC 프로농구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 KCC를 85대 79로 이겼습니다. DB는 이날 승리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챙겼고 KCC는 이날 패배로 2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치즈의 퇴근 시간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개발자가 악용 논란 끝에 결국 소스코드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아르텍스 측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된 점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추가 버전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2: 중국산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 아르텍스는 원래 기업이 보안 약점을 미리 찾아내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어용 모의 해킹 도구로 개발됐습니다.

0: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악용 논란이 일었고, 아르텍스 측은 결국 소스 코드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27은 지난 8일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개발자 플랫폼 GitHub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텍스 측은 기존 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추가 버전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 후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아르텍스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함께 활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격자는 중국 광둥성에 있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해당 용의자가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 일원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로그프레소가 공개한 아르텍스 캠페인 추가 분석 실체 검증 결과를 보면 용의자가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 갓넷 비타스에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주장이 억측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1: 我不了解你提到的具体情况。作为原则，中方一贯反对并依法打击黑客活动。我们更反对出于政治目的散布虚假信息。
0: 전문가들은 아르텍스 측이 소스 코드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신규 사용자가 코드를 만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까지 회수할 수는 없어 이번 조치로 아르텍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대구 관음동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등 32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구조물 결함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며 70대 여성 등 3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붕괴 사고가 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 된 건물로 최근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4: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계약을 해서 이런 판매 행사를 했다가 올 10월 3일 날 재계약을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3: 판매업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 원래는 이제 당구장 용도 보시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인데 그 중간에 이제 당구장을 철거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3: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어제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무르는 흑상어 북항이 관람객이 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어제 오후 6시 기준 북항 친수공원 방문객은 5만 9천 명으로 공식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누적 방문객은 127만 6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내 인공수로에 나타나 23일째 머물고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 이틀째인 어제 서울의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제15회 YTN 남산가족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걷기 대회는 가족 단위 시민과 협찬사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백범 광장을 출발해 서울타워 플라자까지 이어지는 6km 코스를 걸으며 선선한 가을 날씨 속 남산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6: 연휴 내내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구름만 간간이 지나는 가운데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또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3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8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차질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기준을 못 박진 않았지만 민감한 대북 정보 유출 등으로 삐걱거리는 양국 공조 체계를 겨냥해 한국 측에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반년 넘게 핵심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습니다. 백악관이 우리나라에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건데 최근 양국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속에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8: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0: 유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2: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발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미국 측의 이번 메시지에 정치권은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론 한미 간 외교안보 갈등의 매듭을 이쯤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미투자 협상부터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도 오는 12월 양국 대통령 골프 회동 얘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5: 큰 틀은 당연히 한미 관계에 굳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일부 분야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 다르고 또 정책 방향이나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일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도 수위가 높다는 해석입니다. 곧 다가올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이 불만 섞인 입장을 낸 배경도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6: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북한에 선을 대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경한 경고인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에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저급하다, 매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나 의원은 굴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부터 대미 관계까지 각종 현안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 외교안보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표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 And President Trump will never allow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prosecute Americans. We will ban transactions with this rogue court, cutting off their resources and crippling their ability to operate against us.
7: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9: Seeking to obstruct a court of law from fulfilling its judicial mandate is unacceptable. It is an attack against sovereign states that have created the court.
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The silver lining today is that these sanctions are not effective immediately. So we have time in the coming six months to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7: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1: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12: Earlier this year it was $5.15. Today I checked it here locally it's at around $8.30.
11: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는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13: And I want to thank President Putin to be honest with you. We have massive amounts of oil being coming into our country and it's diesel which is what we want.
11: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4: Так и сейчас срочная новость. США временно вывели из-под американских санкций поставки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из РФ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Документ датирован 9 октября 2026 года. И разрешение действует до 7 апреля 2027 года.
11: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0,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5: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16: 오마 뜯었다 앞에서 막 니라요. 니로 오마만 그 천장에 다 니리라. 막 피해서 나와서 나올 소리는 막 다 니라 앉아가지고. 그 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뭐도. 병신 할 수 없어요.
15: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17: 그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부상자는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15: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8: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부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건데 최근 양국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속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7: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8: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말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미동맹은 큰 틀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어제 YTN에 세부 이슈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이견이 있을 때마다 이를 우리나라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미국 측이 이를 문제 삼더라도 우리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악관 관계자의 동맹 기준 준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라며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반미 노선과 대북 굴종 외교로 한미 동맹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의도적인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표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 And President Trump will never allow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prosecute Americans. We will ban transactions with this rogue court, cutting off their resources and crippling their ability to operate against us.
9: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11: Seeking to obstruct a court of law from fulfilling its judicial mandate is unacceptable. It is an attack against sovereign states that have created the court.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 The silver lining today is that these sanctions are not effective immediately. So we have time in the coming six months to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9: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국제 형사재판소 제재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외교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장 끝내야 할 전쟁에 투자하는 꼴이라며 결국 러시아에 배신을 당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러시아는 은근히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0: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노벨위원회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노르웨이까지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1: We will not forget, Norway, that you didn't give this prize with the greatest record in history.
0: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ICC 제재에 동맹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미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2: And we expect our allies, many of whom are part of the ICC and that rely on American service members for their defense, to rein in this rogue court.
0: 하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은 물론 일본까지 8개 나라가 곧바로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SNS에 다시 글을 올려 ICC 제재에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 ICC 소장 등을 제재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0,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5: 오마뚜서 앞에서 막 니라요. 니로 오마만큼 천장이 다 니리라. 막 피해서 나와도 나올 속에는 막 다 니라 앉아가지고. 그 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모두. 명신 할 수 없어요.
4: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6: 그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부상자는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4: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붕괴 사고가 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이 된 건물로 최근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7: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8: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계약을 해서 이런 판매 행사를 했다가 올 10월 3일 날 재계약을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7: 판매업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 원래는 이제 당구장 용도 보시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인데 그 중간에 이제 당구장을 철거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7: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긴 생머리 백만 불꽃초대 옛사랑의 미미한 그림자 청춘아 어디로 갔느냐 세월아 내 청춘아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마음뿐.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못난 나를 위해 밝은 모습은 늘 그늘이셨지. 이젠 좀 쉬어. 모든 걸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항상 꿈꿔왔듯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픔 때문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협력 차질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부와 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기준을 못 박진 않았지만 민감한 대북 정보 유출 등으로 삐걱거리는 양국 공조 체계를 겨냥해 한국 측에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반년 넘게 핵심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습니다. 백악관이 우리나라에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최근 양국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속에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6: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7: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발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 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미국 측의 이번 메시지에 정치권은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온 한미 간 외교 안보 갈등의 매듭을 이쯤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미투자 협상부터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도 오는 12월 양국 대통령 골프 회동 얘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0: 큰 틀은 당연히 한미 관계 굳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일부 분야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 다르고 또 정책 방향이나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일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도 수위가 높다는 해석입니다. 곧 다가올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이 불만 섞인 입장을 낸 배경도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9: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북한에 선을 대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저급하다, 매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나 의원은 굴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부터 대미 관계까지 각종 현안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 외교안보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표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0: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 And President Trump will never allow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prosecute Americans. We will ban transactions with this rogue court, cutting off their resources and crippling their ability to operate against us.
10: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12: Seeking to obstruct a court of law from fulfilling its judicial mandate is unacceptable. It is an attack against sovereign states that have created the court.
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The silver lining today is that these sanctions are not effective immediately. So we have time in the coming six months to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10: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15: Earlier this year it was $5.15. Today I checked it here locally it's at around $8.30.
14: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는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16: And I want to thank President Putin, to be honest with you. We have massive amounts of oil being coming into our country, and it's diesel, which is what we want.
14: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7: Так и сейчас срочная новость. США временно вывели из-под американских санкций поставки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из РФ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Документ датирован 9 октября 2026 годом, и разрешение действует до 7 апреля 2027 года.
14: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4: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0,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8: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19: 고마 뜯어 앞에서 막 니라요. 니로 고마만 그 천장에 다 니르려. 막 피해서 나와서 나올 소리는 막 다 니라 앉아가지고. 그 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모두. 명신을 할 수 없어요.
18: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20: 그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부상자는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18: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4: 붕괴 사고가 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 된 건물로 최근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21: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

0: 매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1: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계약을 해서 이런 판매 행사를 했다가 올 10월 3일 날 재계약을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0: 판매업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 원래는 이제 당구장 용도 보시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인데 그 중간에 이제 당구장을 철거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0: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부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건데 최근 양국 정보 협력을 둘러싼 이상 기류 속에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7: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8: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발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 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미국 측의 이번 메시지에 정치권은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한미 간 외교안보 갈등의 매듭을 이쯤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미투자 협상부터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도 오는 12월 양국 대통령 골프 회동 얘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10: 큰 틀은 당연히 한미 관계 굳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일부 분야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 다르고 또 정책 방향이나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일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도 수위가 높다는 해석입니다. 곧 다가올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이 불만 섞인 입장을 낸 배경도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11: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북한에 선을 대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에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저급하다, 매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나 의원은 굴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부터 대미 관계까지 각종 현안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 외교안보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격분하며 수상자와 노벨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 수상자인 나비 플레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줬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8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곧 해결할 것이라며 각국 정상들의 추천서까지 전달됐는데 상을 받지 못한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효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2: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 And President Trump will never allow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prosecute Americans. We will ban transactions with this rogue court, cutting off their resources and crippling their ability to operate against us.
12: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칸의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14: Seeking to obstruct a court of law from fulfilling its judicial mandate is unacceptable. It is an attack against sovereign states that have created the court.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The silver lining today is that these sanctions are not effective immediately. So we have time in the coming six months to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12: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6: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0: 5명입니다.
1: Earlier this year it was $5.15. Today I checked it here locally it's at around $8.30.
0: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는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2: And I want to thank President Putin to be honest with you. We have massive amounts of oil being coming into our country and it's diesel which is what we want.
0: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3: Так, и сейчас срочная новость. США временно вывели из-под американских санкций поставки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из РФ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Документ датирован 9 октября 2026 года, и разрешение действует до 7 апреля 2027 года.
0: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4: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국제 형사재판소 제재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외교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장 끝내야 할 전쟁에 투자하는 꼴이라며 결국 러시아에 배신을 당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러시아는 은근히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노벨위원회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노르웨이까지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6: We will not forget, Norway, that you didn't give this prize with the greatest record in history.
5: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ICC 제재에 동맹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미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7: And we expect our allies, many of whom are part of the ICC and that rely on American service members for their defense, to rein in this rogue court.
5: 하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은 물론 일본까지 8개 나라가 곧바로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SNS에 다시 글을 올려 ICC 제재에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 ICC 소장 등을 제재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대구에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구장의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0,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8: 천장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9: 오마 뜨서 앞에서 막 니라요. 니로 오마만 그 천장에 다 니리려. 막 피해서 나와서 나올 소리나 막 다 니라 앉아가지고. 그 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모두. 명신을 할 수 없어요.
8: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10: 그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부상자는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8: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순 없다는 건데 최근 양국 정보 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속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3: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4: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한미 간 불협 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발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 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네, 이렇게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미국 측의 이번 메시지에 정치권은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1: 다만 야권을 중심으론 한미 간 외교 안보 갈등의 매듭을 이쯤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미투자 협상부터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도 오는 12월 양국 대통령 골프 회동 얘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6: 큰 틀은 당연히 한미 관계에 굳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일부 분야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 다르고 또 정책 방향이나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일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도 수위가 높다는 해석입니다. 곧 다가올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이 불만 섞인 입장을 낸 배경도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7: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북한에 선을 대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경한 경고인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에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저급하다, 매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나 의원은 굴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부터 대미 관계까지 각종 현안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 외교안보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1: 의도적 제재라는 비판 속에 유럽연합은 제재 발효 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라이가 선정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가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 And President Trump will never allow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prosecute Americans. We will ban transactions with this rogue court, cutting off their resources and crippling their ability to operate against us.
8: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면서 미군 병력의 방어를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산산조각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미국이 결국 피해자들과 ICC 설립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10: Seeking to obstruct a court of law from fulfilling its judicial mandate is unacceptable. It is an attack against sovereign states that have created the court.
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CC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제재가 발효될 때까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The silver lining today is that these sanctions are not effective immediately. So we have time in the coming six months to work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ies.
8: 네덜란드와 벨기에 외무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차단 규정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 직후 미국이 ICC 제재에 나서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으며 물류 대란과 서민 경제의 타격이 현실화하자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손을 벌려 대러 제재까지 전격 완화했습니다. 권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갤런당 $8 선까지 치솟으며 트럭 한 대 주유에 우리 돈 200만 원이 넘게 드는 실정입니다.
13: Earlier this year it was $5.15. Today I checked it here locally it's at around $8.30.
12: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류 대란과 표심 이탈이 가시화되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였습니다. 즉각 30만 톤을 시작으로 11월에 150만 톤을 들여오고 최종적으로는 총 480만 톤의 러시아산 경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에 맞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판매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 제재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14: And I want to thank President Putin to be honest with you. We have massive amounts of oil being coming into our country and it's diesel which is what we want.
12: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경유 수출 규제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5: Так, сейчас срочная новость. США временно вывели из-под американских санкций поставки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из РФ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Документ датирован 9 октября 2026 годом, и разрешение действует до 7 апреля 2027 года.
12: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철저히 유지해온 대러 제재 전선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안팎의 거센 비판.

0: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수혈해주는 꼴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적 명분을 양보하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네, 어제 오전 대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 당구장이 문을 닫은 뒤 최근에는 생활용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인 곳인데 현장에 있던 70대에서 80대 38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천장에 붙어 있던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잿빛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엔 의자와 구조물이 뒤엉켰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당구장이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70대 안팎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으로 쓰였습니다. 18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66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에 피할 틈도 없이 부딪히고 다쳤습니다.
4: 엄마 뜯어 앞에서 막 니라요. 니로 엄마만큼 천장이 다 니리라. 막 피해서 나와도 나올 소리는 막다 니라 앉아가지고. 그여 받고 머리 받고 막 이랬어요. 모두. 명신 하나도 없어요.
3: 구조물 붕괴로 70대 여성 등 모두 3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5: 택스 아래쪽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부상자는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대피하신 분이 66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급대에서 환자 분류를 해서 병원 이송으로 9명을
3: 대구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이번 붕괴 사고가 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 된 건물로 최근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2: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6: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7: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계약을 해서 이런 판매 행사를 했다가 올 10월 3일 날 재계약을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6: 판매업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 원래는 이제 당구장 용도 보시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인데 그 중간에 이제 당구장을 철거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6: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이전 부지사는 자신의 진위와 다르다며 옥중 입장을 통해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요. 석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가석방 요구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5년째 복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작 누명을 쓴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더 말을 얹지 않겠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가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가석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지만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 이화영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8: 이 전 부지사 측은 형 집행정지도 시도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관할 공소청장 허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건강 문제 등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경우의 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 요건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추미애 경기지사의 공개 문제 제기를 둘러싸고 당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14일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최근 이 대통령은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개혁 방향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지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발언이 과하다. 다른 경로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추 지사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통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의 지배적인 의견이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앞서 절제를 당부했던 지도부는 일단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10: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에 걸맞는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공개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건 정부와 여당 모두의 부담이란 신중론이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과 당 지도부 만류에도 이른바 강경파 인사들의 공세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여권의 긴장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제 시선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청문회 당일까지 법여권 내 이견을 쉽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1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2: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4: 잠시 후 듀에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Love Young Rose, 장밋빛 인생. 이 에디트 피아포와 안드레아 보첼리였습니다. 1963년 10월 11일은 프랑스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곡에서는 에디트 피아프와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노래한 건 아닙니다. 피아프가 남긴 옛 음원에 보첼리의 목소리를 새롭게 더해서 만든 이 시간을 뛰어넘은 듀엣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가상 듀엣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까루소가 남긴 옛 녹음에서 까루소의 목소리를 살리고 반주는 현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새롭게 입혀서 나온 음반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예전 피아노 녹음을 컴퓨터로 분석해서 현대의 피아노로 재현하고 그 연주에 맞춰 조슈아 벨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녹음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라흐마니노프와 조슈아 벨이 한 음반에서 실제 협연자처럼 만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중에 아모르 디 비에타, 사랑은 그대를 막지 못하리, 엔리코 까루소가 부릅니다. 이어서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2악장,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중에서 아모르 디 비에타, 사랑은 그대를 막지 못하리. 애니 코카루소의 노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중 2악장,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카루소 노래인데 반주가 아주 요즘 오케스트라처럼 아주 현란하게 다 잘 들렸죠. 이 라흐마니노프 연주도 지금 녹음한 것 같았고요. 카루소가 남긴 100년 전의 목소리에 현대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새롭게 입힌 녹음이었고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연주는 이 라흐마니노프가 남긴 예전 녹음을 컴퓨터로 분석해서 현대 피아노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가들이 녹음 기술을 통해 한자리에서 만난 셈이죠. 재밌네요. 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322님입니다. 기다리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 기다릴게요. 아,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특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또 사명감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새벽에 듣던 느낌이랑 너무 다른 선곡들 맑은 정신으로 들으니 너무 아름답고 좋으네요. 아, 이 맑은 정신으로 뭐랄까 이렇게 서늘한 가을에 약간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찬 바람이 아침에 싹 들어올 때 담요나 이불로 제 몸을 덮은 상태로 앉아있으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쫙 들이키면서 이런 클래식 음악 들으면 뭔가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이거 텀블러를 잘 안 갖고 다녔는데 텀블러를 한번 갖고 다니기 시작해봤어요. 물론 선물 받은 텀블러들도 있었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아니 저렇게 힘든 걸 어떻게 그렇게 갖고 다닐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귀차니즘이 저한테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어요. 근데 텀블러를 한번 갖고 다녀볼까 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이게 약간의 부지런하게 되는 게 텀블러 세척도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막 담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커피를 이곳에 이제 부어서 제가 내린 커피를 탁 들고 오는 그 마음이 되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 그래서 벌써 한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고 있네요. 아주 스스로 뿌듯해요. 나도 이럴 수 있구나. 퓨어보이스님입니다. 가족 중에 좀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글쎄 방 스위치에 장착해서 리모컨으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황당한 장치를 사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본 적 있어요. 뭘 딱 누르면 윙 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럼 딱딱 하면 이제 윙 톡 하면서 이제 꺼지고. 장난감인가 싶은 간단한 장치여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웃겼는데 책이나 폰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릴 때가 많은 저에게는 막상 사용해 보니 굉장히 유용하네요. 특히 자다 깨서 안경 찾을 때 그리고 뿌띠 듀더크를 새벽 본방사수할 정도로 일찍 일어났는데 좀 더 자고 싶어서 민기적거리다가도 리모컨으로 잉톡 불을 켜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생활의 발견이랄까? 슈베르트의 가곡 중 마왕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이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집을 바꿨네요. 떼끼에로님입니다. 롱디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번 생은 없네요. 아, 결혼을 하셨군요. 다음 생이 있다면 정말 지구의 끝편에 있는 분과 롱디를 진하게 하시길. 막상 해보세요. 아, 롱디 하면 뭐가 좋겠어요.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내가 슬플 때 위로받을 수 없고 내가 행복할 때 나눌 수 없는데 아 물론 지금 롱디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나쁜 의도는 없었다라는 점. 루님입니다. 전 2시간마다 깨는 체질이라 오 그런 체질이 있어요. 테디는 불면증 없으시길. 저는 일주일 넘게 감기로 골골골 중입니다. 독감이 아니라 다행이죠. 듀엣토의 일몬도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일주일 넘게 감기라 이게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2시간마다 깨면 너무 힘든데 이건 그죠? 듀엣토의 일몬도를 틀어드려야겠네요. 3143님입니다. 늦은 퇴근길에 경쾌한 연주로 반겨주시니 피로가 확 날아가네요. 흐흐. 이 밤 11시 때 뿌띠 듀더클 방송 때 온 사연입니다. 이 퇴근길에 또 듀더클을 들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퇴근이 근데 너무 늦으셨네요. 늦게 출근

하셨겠죠? 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일몬도 들으시고요. 이어서 슈베르트의 마왕,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96년, 전 1986년인데 저는 뭔가 비슷해요. 1896년 10월 11일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말년에 브루크너는 교향곡 9번을 작곡하고 있었지만 끝내 마지막 4악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중 3악장 아다지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백악관이 우리나라의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3: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순 없다는 건데 최근 양국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 속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5: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6: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발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 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네, 이렇게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미국 측의 이번 메시지에 정치권은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3: 다만 야권을 중심으론 한미 간 외교 안보 갈등의 매듭을 이쯤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부터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도 오는 12월 양국 대통령 골프 회동 얘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8: 큰 틀은 당연히 한미 관계에 굳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일부 분야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 다르고 또 정책 방향이나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일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도 수위가 높다는 해석입니다. 곧 다가올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이 불만 섞인 입장을 낸 배경도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9: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북한에 선을 대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경한 경고인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저급하다, 매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나 의원은 굴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부터 대미 관계까지 각종 현안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 외교안보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또 후티반군의 공습을 받아 공항 운영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공격인데요.
3: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티 공격 동참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공항 내부가 부서진 잔해와 먼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놀란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이달 들어서만 최소 세 번째입니다. 외신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수십 명이 다쳤고 일부는 헬기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사우디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피해 상황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리야드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공격으로 사우디 항공사 기장 한 명을 포함해 세 명이 숨졌습니다. 후티는 지난 5일 이후 사우디 공항과 서부 해안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거의 매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사우디도 후티 반군을 상대로 이른바 예멘의 새벽 작전에 나서 군사 목표물 136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과 교전이 격화되자 한 발 빼앗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1: We just found out about the recent attack. So we'll make a decision. We move very quickly.
10: 외신들은 후티의 공습이 수도 리야드에 집중되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에너지 총회를 비롯한 국제 행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대규모 경유를 공급받기로 한 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름값을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경유 거래를 비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반격했다고요?
12: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규모 경유 공급에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을 비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말 위에도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경유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경유값 상승의 책임을 젤렌스키에게 떠넘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1: And we told them, do whatever you want, but don't hit the diesel fuel, because there's a big problem, big shortage. And what does he do? He goes and hits the diesel fuel. He can do whatever he wants, but you can't do that, because we have a world problem.
12: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차례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젤렌스키가 거부해서 큰 손실을 봤다며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11: I suggest they get a new leader who can make a deal, because he could have made many deals that for some reason he never does.
12: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 총 480만 톤을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경유 가격을 잡겠다며 러시아산 경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며 제재를 해왔는데 중간 선거를 불과 3주 정도 앞두고 보유가라는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을 뒤집은 셈이 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자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네, 이러자 미국 내부와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12: 네, 대러시아 신규 제재법이 초당적으로 가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합의에 미

0: 의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위태로워진 정치적 운명을 구하기 위해서 악마와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 완화는 푸틴에게 전쟁 자금을 제공하는 거라며 오히려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독일 역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혀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균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민의 연료비와 식료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산 경유 공급이 미국의 연료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등에 나서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외교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장 끝내야 할 전쟁에 투자하는 꼴이라며 결국 러시아에 배신을 당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러시아는 은근히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노벨위원회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노르웨이까지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ICC 제재에 동맹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미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4: And we expect our allies, many of whom are part of the ICC and that rely on American service members for their defense, to rein in this rogue court.
3: 하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은 물론 일본까지 8개 나라가 곧바로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SNS에 다시 글을 올려 ICC 제재에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 ICC 소장 등을 제재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추미애 경기지사의 공개 문제제기를 둘러싸고 당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14일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최근 이 대통령은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개혁 방향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지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발언이 과하다. 다른 경로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추 지사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통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의 지배적인 의견이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앞서 절제를 당부했던 지도부는 일단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6: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에 걸맞는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0: 공개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건 정부와 여당 모두의 부담이란 신중론이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과 당 지도부 만류에도 이른바 강경파 인사들의 공세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여권의 긴장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제 시선은 오늘 14일 열리는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청문회 당일까지 법여권 내 이견을 쉽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진위와 다르다며 옥중 입장을 통해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 석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가석방 요구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5년째 복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진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작 누명을 쓴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더 말을 얹지 않겠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가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가석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지만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이화영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이 전 부지사 측은 형 집행정지도 시도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관할 공소청장 허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건강 문제 등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경우의 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 요건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0: 김나입니다.
9: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0: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대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주제곡 블루버드,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랑랑은 지난해 피아노 북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클래식뿐만 아니라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까지 피아노로 연주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반에 미처 담지 못한 음악들을 앙코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바로 그저께 10월 9일 모던 앙코르라는 새로운 EP 음반이 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블루버드도 여기에 새롭게 수록된 곡입니다.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 만나봤죠. 그전에는 살롬에도 소개해드렸고요. 두 작품 모두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살로메가 욕망과 집착, 그리고 엘렉트라가 복수에 사로잡힌 여인을 그렸다면 오늘 만나볼 작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장미의 기사. 오, 왠지 장미의 기사는 꽃미남일 것 같아. 이런 삼총사 막 이렇게 말 타고 나오는 그런 기사일 것 같아. 그죠? 엘렉트라가 1909년에 초연됐고요. 장미의 기사는 불과 2년 뒤인 1911년에 초연됐습니다. 같은 작곡가가 바로 이어서 쓴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음악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엔 비극이 아니라 18세기 빈을 배경으로 한 코미디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20세기 초에 다시 재현한 작품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마르샬린 부인 역의 안나 토모바 신토우, 옥타비아 역의 아그네스 발차, 조피 역의 자넷 페리, 옥스 남장 역의 쿠르트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베르덴베르크 공작 부인인 마르샬린의 침실입니다. 이 마르샬린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젊은 옥타비안 백작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옥타비안은 겨우 17살이고요. 마르샬린 부인보다 훨씬 어린 연인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데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이 옥타비아는 깜짝 놀라 숨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야, 벌써부터 이렇게 마르샬린 부인 사촌 옥스폰 레르헤나우 남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안이 이 방에 있다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옥타비안은 급한대로 남잔데 여자 하녀로 변장을 하고 마리안델이라는 이름까지 붙입니다. 그런데 바람둥이 옥스 남작은 이 하녀를 보자마자 또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옥타비안이 여장을 했는데 저렇게 근육질인 여잔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오페라에선 옥타비안이란 남자 주인공 역할을 메조소프라노 여성이 연기를 합니다. 그 옥타비안이 다시 여자로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스 남작이 마르샬린 부인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는 새롭게 귀족이 된 부유한 상인 파니날의 어린 딸 조피입니다. 옥스는 결혼에 앞서 신랑을 대신해서 신부에게 은으로 만든 장미를 전달할 장미의 기사를 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샬린 부인에게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르샬린 부인은 옥타비안을 추천합니다. 옥타비안은 지금 여장하고 있잖아, 그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가 된 마르샬린 부인은 문득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간 늙을 것이고 젊은 옥타비안 역시 언젠간 자신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여기서 장미의 기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 마르샬린 부인은 시간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집안의 시계를 모두 멈춰버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젊음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이 옥타비아는 그런 마르샬린 부인에게 자신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샬린 부인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옥타비안이 자신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요. 옥타비안은 상처를 받고 떠나고 마르샬린 부인은 뒤늦게 그를 다시 부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리 그 상처받기 전에 떠나보낸 거네. 너도 늙으면 떠날 거지. 꺼져. 꺼지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꺼지라고. 이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상처받고 이제 떠난 거지. 부인은 시종에게 은으로 만든 장미를 건네면서 옥타비안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이 옥타비안이 이제 또그 약혼녀 그 조피에게

장미의 헌정 장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기사로 선정을 했는데 두 사람에서 묘한 감정이 또 왜 사는 거지? 약혼녀랑?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옥타비아는 마르샬린 부인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이상한 감정이 그새 들면은

은으로 만든 장미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장미 기름 향이 나고 옥타비안과 조피는 장미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조피가 결혼해야 될 남자, 옥스 남작이 나타납니다. 조피는 옥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오, 미리 약혼은 하고 이제 처음 봤구나. 정략 결혼이구나. 첫인상부터 최악입니다. 옥스는 무례하고 거칠고 결혼을 앞둔 조피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음담패설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조피는 이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옥타비안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포옹하는데 하필 그 모습을 옥스가 고용한 아니나와 발차키가 발견합니다. 옥스가 달려오고 옥타비안은 조피를 보호하려다가 칼을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 옥스의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힙니다. 옥스는 마치 자기가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아이고 내 팔, 아이고 나 죽대, 막 이것까지 했나 봐요.

소동이 벌어진 뒤 조피는 아버지에게 선언합니다. 옥수아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옥타비안에게는 이 결혼을 확실하게 깨뜨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일막에서 자신이 했던 여장 차림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여장 차림했을 때 조피가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 마리안델을 다시 등장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옥타비아는 옥수에게 마리안델이 은밀하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옥수는 자신이 역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면서 신이 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왈츠를 부릅니다. 나 없이는 하루하루가 그대에게 얼마나 쓸쓸할까.

산막입니다. 옥스는 마리안델을 만나기 위해 여관의 은밀한 방을 찾아옵니다. 마리안델의 정체는 그 여장을 한 옥타비안이죠. 그런데 이 여관 전체가 옥타비안이 준비한 함정입니다. 옥스가 마리안델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창문과 문틈에서 이상한 얼굴들이 나타나고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들이 방 안을 들락거립니다. 급기야 한 여자가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나타나 옥스를 향해 여보라고 외치고 자신이 옥스의 아내이고 이 아이들은 모두 옥스의 자식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모두가 연기입니다. 옥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급기야 경찰까지 나타납니다.

경찰이 옥스에게 묻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던 이 여잔 누굽니까? 공주에 물린 옥스는 말이 안 되리 자신의 약혼녀라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진짜 약혼녀 조피와 그의 아버지 판이날까지 나타납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없어졌죠. 바람피는 현장을 들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샬린 부인이 등장합니다. 마르샬린 부인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말이 안 되리 사실은 옥타비안이라는 것도, 그리고 옥타비안이 이 모든 사실을 꾸몄다는 것도요. 그리고 옥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으니 물러가시죠. 옥스도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피와 결혼을 포기하고 쫓기듯 여관을 빠져나갑니다. 오, 제가 보니까 이 옥타비안이 엄청난 꽃미남인가 봐. 왜냐면 여장했을 때 너무 이쁜.

이제 모든 소동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르샬린 부인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일막에서 예감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떠나라고 했지만 옥타비안이 젊은 조피를 사랑하게 됐어요. 옥타비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마르샬린 부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대신 자신이 물러나기로 합니다. 근데 자기도 남편이 있잖아. 그리고 마르샬린 부인과 옥타비안, 조피 세 사람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뿐만 아니라 오페라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삼중창입니다. 마르샬린 부인은 말합니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 조피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옥타비안은 사랑했던 마르샬린 부인과 새롭게 사랑하게 된 조피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마음을

결국 마르샬린 부인은 옥타비안의 손을 조피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둘만 남으니 옥타비안과 조피도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꿈인가? 정말일 리 없는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이중창을 부릅니다.

저어가 같네 저어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웃겼어요. 이거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과 전쟁을 본 느낌. 살로메와 엘렉트라에서 욕망과 복수, 죽음을 그렸던 슈트라우스가 이번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2부 끝곡으로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연주한 장미의 기사 편곡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오페라의 마지막 옥타비안과 조피가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을 피아노 한 대로 옮긴 것입니다. 장미의 기사 마지막 사랑의 이중창에 위한 램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0월 11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전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14.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내륙에는 최대 20mm, 영남과 호남에 최대 10mm가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은 작은 우산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전체적인 교통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2026 서울 달리기 대회 준비로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세종대로 시청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 방향 전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로는 청계광장에서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종로와 청계 6가를 거쳐 다시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숭례문에서 을지로 쪽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통제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속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0: 리야드가 또 후티 반군의 공습을 받아 공항 운영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공격인데요.
1: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한 발 빠져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를 공격하는 데 동참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2: 공항 내부가 부서진 잔해와 먼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놀란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이달 들어서만 최소 세 번째입니다. 외신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수십 명이 다쳤고 일부는 헬기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사우디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민간 항공청은 피해 상황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3: 리야드행 항공편 운항 중단이나 지연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자국민들은 현지 공관에 연락하길 바랍니다. 사우디 국영TV 앵커입니다.
2: 앞서 지난 8일에도 리야드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공격으로 사우디 항공사 기장 한 명을 포함해 세 명이 숨졌습니다. 푸틴은 지난 5일 이후 사우디 공항과 서부 해안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거의 매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사우디도 후티 반군을 상대로 이른바 예멘의 새벽 작전에 나서 군사 목표물 136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과 교전이 격화되자 한 발 빼앗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방금 최근 공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우린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 또 리야드에 집중되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에너지 총회를 비롯한 국제 행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경유를 미국에 공급하기로 한 합의를 비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반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건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가 즉시 미국과 세계 시장에 30만 톤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 톤을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유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른바 경유 합의를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는 위태로워진 정치적 운명을 구하려 악마와 거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더러운 거래는 중동에서 이란이 미군을 살해하는 것을 돕고 우리 동맹인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이고 잔혹하게 침공한 푸틴을 방조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러시아산 경유 수입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죠.
1: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외교가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장 끝내야 할 전쟁에 투자하는 꼴이라며 결국 러시아에 배신을 당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러시아는 은근히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3: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외교 보좌관입니다.
4: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3: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유 거래가 유약한 위치며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를 위해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유죠. 이를 확보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4: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노벨위원회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인 노르웨이까지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3: 역사상 최고의 업적에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은 노르웨이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4: 행정부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ICC 제재에 동맹국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미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라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3: 다수가 ICC 회원국이면서 국방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불량 재판소에 고삐를 죽이기를 기대합니다.
4: 하지만 유럽 주요 동맹국은 물론 일본까지 8개 나라가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SNS에 다시 글을 올려 ICC 제재에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인 ICC 소장 등을 제재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행보입니다. YTN 유튜권입니다.
0: 백악관이 우리나라에 정부와 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서도 양국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 두 가지 사안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최근 양국 정보 협력을 둘러싼 이상 기류 속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지난 6월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 언급 이후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아직 일부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6: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6: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7: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진영 합동 참모본부 의장입니다.
5: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미 백악관 당국자 발로 한국이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는 이례적 공개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이라며 안보 분야에 대한 불만이란 점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상황을 가볍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이 자신들의 언급이 어떻게 다뤄질지 아는 만큼 우발적인 반응으론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방첩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한미 간 관련 현안을 둘러싼 분위기를 고려한 거라며 간단한 문제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국 현안을 두고 여러 이견 가운데 일부 진전도 있는 걸로 안다며 외교 당국이 적절히 풀어나갈 거란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에 더해 정보 협력에서도 마찰이 계속될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APEC이나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갈등 해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미국 측의 이번 메시지에 정치권은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1: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한미 간의 외교 안보 갈등의 매듭을 이쯤에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미투자 협상부터 전작권 전환 등 당면한 한미 현안에도 오는 12월 양국 대통령 골프 회동 얘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9: 큰 틀은 당연히 한미 관계에 굳건합니다.
3: 홍기원 외교통일 위원 그 여당 간사입니다.
9: 일부 분야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국익이 다르고 또 정책 방향이나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국의 이런 반응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이 일부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배경을 고려해도 수위가 높다는 해석입니다. 곧 다가올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간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이 불만 섞인 입장을 낸 배경도 살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럴 줄 알았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10: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이 아니라
3: 박성훈 국민의힘

0: 수석 대변인입니다.
1: 북한의 선을 대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최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한미 관계의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결국 국내로 돌아온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문제로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저급하다, 매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나 의원은 굴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부터 대미 관계까지 각종 현안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 외교안보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교통안전 1분 터.
1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은 고속도로 나들이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차량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 쪽으로 36만 대가 또 지방에서 수도권 쪽으로 4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노선마다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 쪽으로 오전 11시부터 정체가 시작이 돼서 오후 6시 정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밤 10시 이후에 정체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교통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다만 사고로 인해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데 판교 부근 1차로와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 이 소통이 원활하다가 갑작스레 정체가 되는 구간인 만큼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10월 11일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한글날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공식적인 올해 연휴 마지막 날인 휴일이기도 한 오늘입니다. 괜히 더 잘 보내야 할 것만 같은 의무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뉴스 앤 뮤직이 좋은 음악들로 오늘의 일상을 특별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은 데니고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Just You.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6: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7: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6: 응답하라 2588 2588.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긴 광고 전에 함께 듣고 온 이 시간 첫 곡은 데니고의 Just You였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3025번님 일찍부터 찾아주셨고요. 3324번님 오랜만에 찾아오셨다고 하면서 이직을 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게 돼서 잘 못 왔는데 오랜만에 반갑게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849번님도 지금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을 코스모스 사진도 남겨주셨네요. 4723번님 이번에는 가을에 담당한 업무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쳤습니다. 이번 연휴에 잠시 쉴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입술과 통증에, 입술에 생긴 물집과 그런 통증들이 잘 가라앉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진짜 몸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피곤하면 왜 이렇게 수포 올라오고 그리고 온몸에 근육통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오늘이 이제 연휴의 마지막 휴일인데 충분히 쉬시면서 좀 기력 보충할 수 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비타민 막 이런 거 너무 당연하지만 좀 챙겨 드시면서 다시금 또 한 주 새롭게 살아가고 남은 올해 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들어오시면 무료로 남기실 수 있는 라이브 채팅창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노래 두 곡 더 들려드리고요. 밤사이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샘 스미스의 Forgive Myself, 루이스 카팔디의 Forever.

샘 스미스, 루이스 카팔드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품격 없다는 비난이 있다 해도 SNS 소통과 삶의 현장 방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품격이 없다, 권위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취소화한 뒷골목의 삶의 현장 방문도 SNS를 통한 소통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위가 높은 유력자보다 힘이 없고 못 가진 장삼이사들이 더 귀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영화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파장이 주목됩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패륜적인 역사 왜곡 영화에 여당 의원들이 부환 회동한다며 부엉이 바위의 진실이나 대장동 살인자와 같은 영화들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관음동 천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등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구조물의 결함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며 70대 여성 등 38명이 다쳤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전 7시 38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은 가요입니다. 휘성의 I Missing You, Fly to the Sky, 너를 너를 너를. In a world.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드론 뉴스들 살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경유를 미국에 공급하기로 한 합의를 비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반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유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른바 경유 합의를 발표한 것을 두고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위태로워진 정치적 운명을 구하려 악마와 거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더러운 거래는 중동에서 이란이 미군을 살해하는 것을 돕고 우리 동맹인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이고 잔혹하게 침공한 푸틴을 방조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평군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가평군 요양병원 안 찜질방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찜질방을 이용하려던 다른 환자가 발견을 했는데 경찰은 A씨가 어제 저녁 찜질방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와 함께 병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팝과 가요 듣는 뉴스 앤 뮤직 8시 20분에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계속해서 94.5MHz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끝곡은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0: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2: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5.3도로 선선한 편인데요.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판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전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고장차 처리 작업이 모두 끝이 나면서 전반적인 흐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도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작업 구간이 생겼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가는 길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지점 앞두고 잠시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오늘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오, 오.
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후티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2: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의 후티 격퇴에 동참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보항 내부가 부서진 잔해와 먼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놀란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공항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이달 들어서만 최소 세 번째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습에서 1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4명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인 2명, 이집트와 요르단, 미국인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피해 상황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항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 리야드행 항공편 운항 중단이나 지연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장호민들은 현지 공관에 연락하길 바랍니다. 사우디 국영TV 보도입니다.
3: 앞서 지난 8일에도 리야드 공항을 겨냥한 두 차례 공격으로 사우디 항공사 기장 한 명을 포함해 세 명이 숨졌습니다. 후티는 지난 5일 이후 사우디 공항과 서부 해안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거의 매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사우디도 후티 반군을 상대로 이른바 예멘의 새벽 작전에 나서 군사 목표물 136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과 교전이 격화되자 한 발 빼앗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 방금 최근 공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우린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3: 리야드에 집중되면서 오는 11일 예정된 에너지 총회를 비롯한 국제 행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서 제외된 데 대해 격분하면서 수상자와 노벨 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 수상자인 나비 필레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줬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8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곧 해결할 것이라며 각국 정상들의 추천서까지 전달됐는데 상을 받지 못한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 내후년쯤 완료될 걸로 전망됐습니다.
2: 군 당국은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작전체제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우발적 충돌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후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을 이른바 국경화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5: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4: 북한은 해마다 동절기를 피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내후년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지뢰사고를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작전수행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 경계작전과 전평시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신규 장비 전력화 등 감시 및 대응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우선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작전 주도권도 선점할 방침입니다.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정보 감시 자산인 ISR을 대폭 늘려 북한군의 근접 활동과 지뢰 매설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를 독자 개발해 감시 데이터 분석과 상황 판단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확성기 재개 방침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7: 그 전 사례를 봤을 때는 효과는 제한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0: 진현승
4: 합참 의장입니다. 군사 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지뢰가 더 많이 매설됐을 걸로 파악하고 유엔 사와 공조해 지뢰 제거 작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부 전선 위주로 북한군의 월선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점이 난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DMZ의 전력을 감시 중심에서 공세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자칫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등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구조물 결함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사고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며 70대 여성 등 38명이 다쳤습니다. 붕괴사고가 난 상가는 지어진 지 32년 된 건물로 최근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폐업한 당구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한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 천장이 붕괴한 건물 2층 당구장은 물론 1층 마트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괴 당시 2층엔 어르신 6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면서 친절히 설명도 해주고 경품도 줬기 때문입니다.
2: 작년 3월경에 한번 한 달간 계약을 해서 이런 판매 행사를 했다가 올
3: 정경욱
2: 10월
3: 대구 강북경찰서장.
2: 3일날 재계약을 해서 오늘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1: 판매업이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건축물 대장엔 여전히 당구장,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관 운영이나 판매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공간 임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원래는 이제 당구장 용도 보시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인데 그 중간에
3: 대구
4: 이제 당구장
3: 강북소방서
4: 철거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3: 현장지휘단장입니다.
4: 임대해서 유통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1: 1994년 지어져 이미 32년이 된 건물은 올해 초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건물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설비 공사가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판매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안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승객 전원이 대피했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5: 탑승구 앞에 승객 수십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발묶인 항공편의 출발을 마냥 기다리던 승객들 문의가 이어집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제주행 여객기에서 불이 나 승객 16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기내 승객이 소지한 리튬 보조배터리가 발화한 건데 승객과 승무원 대처로 불은 바로 꺼졌습니다. 하지만 6시간이나 지난 새벽이 되어서야 제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뻘건 하염이 건물을 삼키고 희뿌연 연기가 끝없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복포항 환호동 욕실 자재 판매업소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 당시 가게가 문을 닫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상가 한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강원도 원주 개운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가구와 집기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남 태안군 풀빌라에선 LPG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수께끼 직접 소화기로 진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20대 남녀 2명이 양손과 다리 등에 이도화 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객실 내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금융권 해킹을 수사하는 경찰 전담팀은 연휴에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연루 의혹부터 조직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연휴 이틀째에도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대부분이 출근해 자료 분석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고서에 등장한 26살 중국어 사용자도 수사 단서

0: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실제 연루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디도스 조직과 연결 정황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국내 보안업체 로그프레소는 26살 중국인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계정이 과거 디도스 대행 조직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조직에서 회원 관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추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과 무관한 정황을 하나씩 걸러내는 작업도 중요한 수사 과정이 됐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IP 상당수가 실제 접속 위치를 숨기기 위한 세탁용 우회 주소로 확인된 것 역시 걸림돌인데, 추가 확인을 위해선 중국 등 다른 국가 협조가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1: 현장에 가서 홍콩 그 특정 사회에서 처음 이 범행이 시작된
2: 임종인
1: 건지
2: 고려대
1: 다른 데서
2: 정보보호대학원
1: 들어와서
2: 명예
1: 거기를
2: 교수입니다.
1: 거쳐간 건지 그걸 확인해 봐야죠.
0: 금융위원회는 해킹 피해 기관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데,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업무 분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누가 수사를 맡게 되든 차질이 없도록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틴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점심 또안 먹어요?
4: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3: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4: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3: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5: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번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각종 행사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행사로 일부 구간 통제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정동문화축제로 덕수궁길은 대한문에서 정동분수대 사이가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허준축제로 마곡나루역 앞에 도로도 전면 통제입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차 없는 잠시 후 뚜벅뚜벅축제로 잠수교도 양방면 전면 통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2016 서울 달리기 대회 대회가 도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종대로는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도 1, 2, 3, 4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 청계천로도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 사이, 종로도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사이가 전면 통제입니다. 남대문로는 한국은행에서 숭례문 쪽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소곡로도 양방향 통제가 되고 을지로 역시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3가 사이가 통제가 되고 있고요. 무교로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로와 을지로 청계천로와 교차하는 도로들도 진입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좋은데요. 작업 구간이 생겼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를 지난 지점 3차로를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가는 길도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휴일 하루를 채우는 음악과 연휴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 뉴스 앤 뮤직 역시 노래로 출발해볼게요.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의 뮤직 8시 때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의 휴일 루틴인 뉴스의 뮤직이 좋은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다이애나 로스, Touch Me in the Morning, 5, Keep on Moving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협력 차질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와 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기준을 못 박진 않았지만 민감한 대북 정보 유출 등으로 삐걱거리는 양국 공조 체계를 겨냥해 한국 측에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의 기준을 내세워 공개적인 압박에 나섬에 따라 양국 간의 정보 신뢰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법 개정안 10건 가운데 8건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109건의 개정을 건의했지만 실제로 반영된 건 207건, 18.7%에 그쳤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봐야 할 때라며 꼭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고 반영되지 않은 건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유도의 차세대 간판 이현지가 202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에 아픔을 싣고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4위 이현지는 2026 국제유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78kg 이상급 결승에서 프랑스의 로만 디코를 다리 되돌리기 절반에 이은 견누리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유도는 지난해 김하윤이 해당 체급에서 우승한 데 이어 2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뉴스 전에 들으신 두 곡, 다이애나 로스의 Touch Me in the Morning, 5의 Keep on Moving이었습니다. 5917번님, Falling Slowly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매운 주꾸미 볶음과 감자 수제비를 드셨다고요. 아니, 얼마나 부지런하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또 맛있는 식사를 하셨을까요? 9662번님, 일요일인데 신나게 출근했습니다. 사실은 짜증이 좀 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4723님, 5532번님도 함께하고 계신 뉴스의 뮤직입니다. 신청곡 준비됐습니다. 글렌 한사드, 마르케다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5917번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고요. 이어서 김동률의 아이처럼까지 두 곡 만나봅니다.

Falling Slowly, 아이처럼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친이란 반군 후티 공습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의 후티 공격에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공격에 관해 방금 알게 됐으니 결정을 내리겠다며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의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제외된 데 격분하며 수상자와 노벨위원회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올해 수상자인 나비 필레이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겨냥해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에게 상을 주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자신은 8개의 전쟁을 끝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도 곧 해결할 것이라며 각국 정상들의 추천서까지 전달이 됐는데 상을 받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주장했습니다. 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어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무르는 흑상어 북항이 관람객이 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북항 친수공원 방문객 수는 5만 9천 명으로 집계됐고 공식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일 이후 누적 방문객은 127만 6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내 인공수로에 나타나 24일째 머물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이 온도에 맞는 따뜻한 노래들 너무 좋습니다. 눈 비비며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어요. 8616님 어서 오세요. 지금 서울 기온 살펴보니까 15.7도입니다. 춥지도 그렇다고 뭐 당연히 포근하지도 않은 선선하면서도 시원한 요 날씨. 이맘때 산책도 하고 아침 운동도 하고 딱 즐기기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전 시간 보내시면서 또 좋은 음악, 배경음악 삼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래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앤 뮤직은 9시 20분에 시작됩니다. 9시 뉴스 앤 뮤직도 함께해 주시죠. 8시 때는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소수빈의 숙녀에게, 곽진원의 나랑 갈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어디서만 아는 뭐.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5: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6: 제발 그만해.
7: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0: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연일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 즐기기에 좋은데요. 다만 오늘도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2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진 대기의 건조함이 예상이 되는 만큼 바깥 활동하신다면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고속도로들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 사고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현재 고양분기점 부근 3-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고양분기점 부근 2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 강릉 가는 길도 신갈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에 있고 이후로는 횡성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새벽 경기 광주시에서 음주 승용차가 덮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2: 그런데 이 운전자가 정작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유리창이 깨진 승용차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구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문영동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건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후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4: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였다가 병원 내에서 자발순환 회복됐었고
0: 소방 관계자입니다.
4: 확인이 됐긴 했거든요.
3: 만취 상태였던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오토바이 주인을 확인했더니 A군이 아니었습니다.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곳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수원시였습니다. 지난 5일 집 근처 상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출장을 다녀왔더니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쳐갔다는 게 실제 주인의 주장입니다.
5: 피해자랑 어떤 관계시냐 물어봐서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고 제 오토바이 훔쳐간 사람이다.